상징하는 상징이기에 사람들은 트래픽콘을 씌우는 걸 멈추지 않죠. 단순한 훼손이나 무작위 장난이라기보다 유쾌하고 반항적인 도시 문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멋진 표시이자 또 유쾌함과 친근함을 보여주는 스코틀랜드 트래픽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모던 타임스 가운데 스마일 테너 러셀 왓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0: 스코틀랜드 트래픽콘 혹시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근엄하게 말을 타고 있는 웰링턴 공장 머리 위에 주황색 트래픽콘이 떡하니 씌워져 있습니다. 말 위에도 씌워져 있더라고요. 사진 찾아보시면 아마 피식 웃음이 나실 거예요.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이제는 글래스고를 상징하는 하나의 풍경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또 콘도 모습을 바꾸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스코틀랜드 출신 금메달리스트들을 기념해서 금색으로 칠한 콘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도시의 기쁨이나 이런 생각을 함께 표현하는 상징이 된 셈이죠. 이 도시의 상징이라는 게 뭐 꼭 거창하고 근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 한번 웃게 만들고 그 도시를 조금 더 친근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전통 하나쯤은 오래 남아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도 피식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일 하나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여섯 개의 소품 오프스 51 가운데 여섯 번째 곡 감상적인 왈츠 왈츠 센티멘탈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정경화의 바이올린 그리고 필립몰의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정말 센티멘탈합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츠오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를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크 바리아치오넨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를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도 설탕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출근길이에요. 아, 이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직장을 그만 일을 그만하게 되셨는데 통보를 받고 조금 마음 아프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오셨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시래요. 아당님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목동에 있는데 가끔 시간이 맞을 때면 CBS 바로 앞 오목공원에 앉아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었어요. 잠시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졌거든요. 이제 그 평화로운 시간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출근. 씩씩하게 잘 다녀오려고요. 아당님들 덕분에 많이 힘났어요. 마지막 출근 잘하고 올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요 앞이시네요. 오목공원이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방송 끝나고 식사하러 또 그 공원 가로질러서 식당에 갈 때도 종종 있거든요. 아유 그러시구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씩씩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 출근 잘하시고요. 또 마지막 다음엔 또 시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지 그 소식도 꼭 우리 아당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나는 삶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꿈꾸곤 했다. 그 대단한 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엄청나게 즐겁거나 신비롭거나 열정 가득하고 자유로운 어떤 삶이 있을 거라 믿었다. 바다의 섬들 위를 경비행기 타고 나는 지브리의 붉은 돼지 속 삶이든 끝없는 모험을 떠나는 만화 원피스의 삶이든 세계를 자유롭게 방랑하는 순례자의 삶 같은 무언가가 내 미래에 실제로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청춘 시절을 지나보내고 그저 하나의 삶에 정착하게 될 무렵이 오니 삶이란 그리 엄청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나는 20살 때 유럽 여행 가이드의 삶을 동경했는데 사실 외국이든 어디든 그곳에서는 또 그곳에서의 생업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따금 여행은 다녀올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고 연금을 고민해야 한다. 어디서든 묵묵하게 자기 업에서의 실력을 쌓아야 하고 질이 멸렬할 수도 있는 수많은 시간을 견뎌야 한다. 삶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별한 무언가 있을 것 같았지만 실은 그저 오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들여다봐도 그리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다. 그냥 밥벌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해서 노후 대비할지 고민한다. 아이가 학교 입학하니 어떤 책가방을 사줄지, 이번 주말에는 또 근교에 뭘 하러 갈지 생각한다. 오늘 하루 무슨 책을 읽을지, 이번 휴가는 어디로 3박 4일 다녀올지 골라본다. 삶이라는 게 거기에서 벗어나 어디 화성을 가는 것도 아니고 만화 속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며 황금으로 지어진 성을 찾으러 떠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삶은 순환하는 것이다. 봄이 오면 아이랑 밖에 나가 부지런히 땅을 파며 벌레를 찾을 것이다. 여름이 오면 와 수박 나왔다 기뻐하며 한 덩이 사서 썰어 먹으며 에어컨 아래에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볼 것이다. 다시 겨울이 오면 트리를 꾸미고 뱅쇼를 끓이다 한 시절을 보낼 것이다. 좋아하는 형의 작업실에 찾아가 수다 떠는 날들이 더 이어지길 바라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으로 일주일쯤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삶은 끝난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늘의 일상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내 일을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다. 확실히 그 두 가지만 이루어도 그 삶에는 더 바랄 게 없다. 그 모든 게 지금 여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도메니코 모디뇨의 볼라레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루티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정지우의 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드렸던 그 글의 소제목이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는 나에게도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도 살다 보면 결국 대부분의 날은 일하고 밥 먹고 사람을 만나고 뭐 계절이 바뀌고 이러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흘러가죠. 어쩌면 중요한 건 특별한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에서 특별함을 발견해가는 일이 아닐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를 떨고 또 여름이면 수박 한 통 사서 나눠 먹고 가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결국 저자의 말처럼 지금 여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라신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새벽이면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들의 합창소리와 또 한낮에는 여름을 보내기 싫은 매미들의 합창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계절 전환의 길목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떠나가기 싫은 매미들. 요새 좀 시끄럽죠? 아마 아까 전에 둘레님 말씀처럼 곧 가야 된다는 걸 알아서 마지막 절규하듯이 더 소리를 지르나 봐요.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밤에는 제법 가을 같은 또 풀벌레 소리도 나고요. 정말 계절 전환의 길목이네요.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무더위가 꺾여서 지내기 괜찮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간주곡 듣겠습니다. 야누스 발린트의 플룻과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야누스 발렌테 플루트,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계속해서 듣는데요. 오늘 들을 곡은 나디아의 테마입니다. 이 곡이 원래 미국 CBS의 초장수 드라마죠. The Young and the Restless의 테마로 사용된 음악인데요. 근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정말 그 전설적이었죠. 10점 만점의 전설을 만든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 나디아 코마네치 기억하시죠? 그 코마네치의 경기 하이라이트에 이 음악이 사용되면서 이후에 나디아의 테마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건 정작 코마네치가 올림픽 경기에서 이 곡을 사용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방송을 통해서 그녀의 모습과 음악이 만나면서 새로운 제목과 기억을 얻게 된 경우죠. 아마 방송 PD께서 이 곡을 그 하이라이트에 매치시켰을 텐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곡이 나디아의 테마로 불리게 된 거죠. 벨리드 보존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인데요. 자, 김지연의 바이올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파리스 김지연의 연주였습니다. 나디아 스테마, 미국 CBS 초장 드라마인 The Young and the Restless의 테마로 사용됐던 곡인데 코마네치의 하이라이트, 경기 하이라이트에 이용되면서 사용되면서 이것이 나디아의 테마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음악이 참 환상적이네요. 김하정님 오늘 생일이시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아단 가족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또 4947번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부터 덥네요. 어제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와보니 머리를 찍혀서 두 방 스테이플러로 꿰맸다 하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씻기도 불편하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았는데 상처까지 나서 너무 속상해하네요. 몸도 마음도 지치나 봐요. 챙겨야 할 게 많아서 작아진 어깨가 짠합니다. 조금이라도 짐 덜어주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해주면 된다는 남편들 고맙고 미안해요 하시면서 음악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유, 많이 다치신 걸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뭔가 힘들 때 이런 일까지 같이 있으면 굉장히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이렇게 걱정하고 사랑하는 아내분 계시니까 그래도 다시 힘내실 겁니다. 저도 힘 보태드리고 싶어요. 신청해 주신 거 꼭 남편분과 함께 들으십시오. 손태진의 1, 2부로 델라모레 신청하셨어요. 손태진 씨가 속해 있는 포르테디 꽈트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사랑에 관한 책.

포르테 디콰트로의 Il Libro dell'Amore, 사랑에 관한 책, 4947번님의 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남편분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아, 임근영님이 와, 오늘도 아당 선곡 너무 아름다워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아당 엿장수님이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가니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풀림 냄새를 맡을 정도로 날씨가 온순하네요. 다시 더위의 터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을로 고고고 하셨습니다. 아, 이심전심입니다. 정말 이 상태로 그대로 가을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3943번님이요. 정호님, CBS 다른 방송에서는 커피 쿠폰 엄청 많이 주는데 아당은 커피 쿠폰이 좀 귀한 것 같아서 우리 아당은 좀 가난한가 하는 걱정이 됐어요. 우리 가난한가요, 정호님? 하셨어요. 아, 제가 막 커피 쿠폰 드린다는 말씀을 자주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 작가님이 청취자분들께 커피 쿠폰 많이 보내드리고 계세요. 우리 3943번님 안 받으셔서 모르셨나 봐요. 제가 종종 자주자주 커피 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저희.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막스 브루크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듣겠습니다. 제랄 코세이 비올라 그리고 켄트 나가노가 주연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무대에서 좋은 연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주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게요. 다음 주부터 박건영 씨, 김지훈 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도 꼭 들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아유, 많은 분들이 제가 자리 비운다니까 또 섭섭해 하시면서도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일본의 국제 콩쿨 심사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9월 초에 또 한 열흘 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투어를 합니다. 그때 또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야당님들 공연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송 계속 들을게요. 두 분 제가 워낙 믿는 두 분이니까요. 자, 뭐 당장 내일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바흐의 칸타타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목동에서의 목동 김정원은 잠깐 자리를 비우지만 계속 이렇게 한가로이 풀을 뜯고 계시면 됩니다. 크리스토퍼 파킹의 기타 연주로 지금 듣고 계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집에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이동진 씨 최현규 곡 노을. 참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동요죠. 노을. 이 노을을 가수 이선희의 1993년 동요 음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참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 같죠. 맑고 고운 목소리 이선희 씨의 목소리는 정말 너무 좋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쑥실력자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쑥실력자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관절 연골이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이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가운데 포르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 더 탱고 프로젝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좋은 책들 소개시켜줘서 하루하루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에 소개된 책을 도서관에 대여하러 갔는데 신간이라 그 도서관에 없어서 희망도서 신청했더니 새 책 구입해서 대여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아당에서 소개되는 책 많이 읽고 마음도 더 살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이런 말씀 죄송한데 너무 예쁘시네요. 네,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소개해 드리니까 아, 이렇게 소개된 발췌된 글 하나 듣고 아, 책 전체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책 이렇게 도서관에서 대여도 하시고 또 해서 다 읽어보면 너무 좋죠. 0916번님이 제 투어 일정 물으셨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제 인스타 계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김정은과 친구들 공연 외에도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 더 클래식 경남 투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경남 지역의 4개 도시 양산, 진주, 김해, 창원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1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들은요. 티켓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많이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휴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가운데 14번째 곡.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짜르톤 징엔트, 우리말로는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이런 뜻인데요. 피터 프랭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가운데 14번째 곡 자르툰 징엔트 보내드렸습니다. 피터 프랭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600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올 여름엔 야간 택배하는 동생 일을 도와줬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 도움되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한 달 보름 지나면서 힘든 게 쌓였는지 감기 몸살에 고생했는데 나흘 무렵에는 택배하다 넘어져서 또 다쳤네요. 매일 새벽에 일하면서 제 방 듣다가 오늘은 아파서 병원 와서 낮에 아침에 듣고 있어요. 새벽 택배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멋진 음악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이고 동생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새벽 택배 막 몸살에 또 넘어지시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은 또 병원에서 듣고 계신다니까 얼른 나으셔서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 더위에 어딘가에서 무거운 상자 나르고 계신 모든 택배 기사님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한 가지 예고 드릴게요. 내일 금요일 2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고 한국을 무척 사랑하는 200만 유튜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올리버쌤과 그의 아내 정다운 씨인데요. 두 분이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랜 애청자이자도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래요. 우리 올리버쌤 부부가 준비해온 나만의 음악 앨범을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야기도 나눠볼 건데요. 우리 올리버쌤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질 나만의 음악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퓨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과 함께합니다. 19세기 초 러시아의 한적한 시골 영지. 계절이 흘러가듯 조용히 흘러가던 삶 속에 한 젊은 여인의 마음 속에서만 조용히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오페라를 두고 서정적 전경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보다 인간의 내밀한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작품이라는 뜻이었죠. 시골 처녀의 순수한 사랑과 그 사랑을 무심히 거절한 한 남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뒤바뀐 두 사람의 운명. 예프게니 오네긴은 그렇게 어긋난 사랑이 남긴 회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장인물들 살펴볼까요? 타티아나 라리나는 시골 지주의 딸입니다. 내성적이고 몽상적인 성격으로 책 속의 사랑 이야기에 깊이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예프게니 오네긴은 도시에서 온 귀족 청년입니다. 무엇에도 진심으로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삶의 권태를 느끼는 인물입니다. 블라디미르 렌스키는 오네긴의 절친한 친구이자 타티아나의 동생 올가를 사랑하는 젊은 시인입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레민 공작, 훗날 타티아나의 남편이 되는 인물로 진중하고 성숙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리나가의 정원. 책만 읽으며 몽상에 잠겨 지내던 타티아나에게 동생 올가의 약혼자인 렌스키가 자신의 친구 오네긴을 데려옵니다. 첫눈에 타티아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도시적이고 냉소적인 그의 모습이 그녀가 소설 속에서 그리던 운명의 남자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날 밤 타티아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촛불 아래에서 밤새 편지를 씁니다. 설령 내가 파멸한다 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꿈속에서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수하고도 대담한 고백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써내려갑니다.

부스카이 포기부누이야. 설령 내가 파멸한다 해도 타티아나의 편지 장면에 흐르는 아리아고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 그리고 발레르 게르기에프가 주연하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뒤 오네기는 타티아나를 직접 찾아옵니다. 그녀의 편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답은 그녀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네기는 담담하게 또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결혼이라는 굴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며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당신을 사랑하려 해도 나는 곧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지쳐버릴 사람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당신을 이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 얄미운 도시남자. 친절을 가장한 그 거절은 타티아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오네기네 아리아 위미니의 피살리. 당신은 제게 편지를 쓰셨죠. 발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 그리고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영도님, 목소리 깡패라고. 아, 정말 멜로디는 너무 아름답고 목소리 최고고 정말 너무 좋네요. 축복복 동행님이 거절에도 존중이 있어야 하며 소중한 사람의 가치는 잃고 나서 깨닫기보다 곁에 있을 때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뭐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주셨네요. 호호맘님은 제가 만약 어렵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저렇게 차가운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아, 정말 이 타티아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 시간이 흘러 타티아나의 명명일을 축하하는 무도회. 조촐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오네기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불쾌해합니다.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렌스키를 골려주려는 마음에 그의 연인인 올가에게 계속 춤을

하면서 일부러 친구를 자극합니다. 순수하고 다혈질인 렌스키는 그것을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이죠. 처음엔 짓궂은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고 결국 결투가 선언되고 맙니다. 결투를 앞둔 새벽, 홀로 남은 렌스키는 자신의 짧았던 청춘과 사랑했던 올가를 떠올립니다. 내 청춘의 황금빛 나날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내일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운명의 화살은 나를 스쳐 지나갈 것인가? 명중할 것인가? 올가, 나는 그대를 사랑했다. 친구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 앞에서 그는 담담히 마지막 밤을 노래합니다.

차이콥스키의 이 특유의 이 슬픔이 담겨 있는 이 선율 정말 최고네요. 렌스케아리아, 쿠다쿠다 위 우달릴리시, 내 청춘의 황금빛 나날들은 어디로? 이 곡을 오늘은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보내드렸는데요. 이때는 독일에서 이렇게 외국의 오페라들을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본인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분달리시가 독일어로 이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리아를 정말 최고로 잘 부른 사람이 분달리시 같아요. 그래서 분달리시의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독일어는 Wohin, Wohin, seid ihr entschwunden 이렇게 노래를 하죠. 어디로 갔는가 너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동이 트고 결투가 시작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일로 결투까지 하나요? 이렇게 무도회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일로. 그러나 두 사람은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고요. 오네기는 자신의 총알로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 렌스키를 쓰러뜨립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난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친구를 이런 죄책감을 안고 오네기는 오랫동안 외국 타지를 떠돌며 세월을 보냅니다. 몇년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무도회. 오네기는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합니다. 기품 있는 귀부인으로 성장한 타티아나. 예전의 시골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남편 그레민 공작이 서 있습니다. 그레민은 오네긴에게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들려줍니다. 사랑은 모든 나이를 지배하죠. 젊음의 뜨거운 심장에도, 늙어가는 이의 마음에도 사랑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타티아나가 내 삶에 들어온 뒤에 삭막했던 나날들은 봄날의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오네긴이 거절했던 그 순수한 사랑이 이제 다른 남자의 가슴 속에서 아주 성숙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민의 아리아, 사랑은 모든 나이를 지배하죠. 베이스 파타 브루츨라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레바인 시연은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래민의 이야기를 들은 오네기는 비로소 뒤늦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습니다. 한때 자신이 냉정하게 뿌리쳤던 그 순수한 사랑이 이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오네기는 타티아나에게 달려가 자신의 사랑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근데 타티아나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을 확인하지만 타티아나는 이미 그레민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오네긴. 저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저는 평생 그에게 성실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네긴이 그녀를 뿌리쳤고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뿌리칩니다. 타티아나는 오네긴을 떠나고 오네긴은 홀로 절망 속에 남겨진 채 이야기는 막을 내리죠. 어긋난 사랑 시간. 예프게니 오네긴은 1879년 3월 29일 모스크바 음악원 학생들에 의해서 소박하게 초연된 작품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알렉산더 푸시킨의 운문 소설을 원작으로 삼으면서도 장엄한 사건보다는 이 인물들의 섬세한 내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작품을 오페라가 아닌 서정적 정경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사랑, 청춘, 회한, 그리고 어긋난 타이밍. 타티아나의 순수한 고백과 절제된 성숙, 오네긴의 권태와 뒤늦은 깨달음, 렌스키의 짧았던 청춘과 그 덧없는 소멸,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시간이 만들어내는 엇갈림이 예프게니 오네긴을 유난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비극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우리는 나중에 후회 없이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페라는 그 질문을 우리 각자의 가슴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뾰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다음 주에는 못 오겠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다른 오페라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이야기 찾아서 제가 돌아오는 아리아의 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0: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재밌고 신기한 건요, 이 예프게니 오네킨 원작을 쓴 푸시킨도 결국 결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결투를 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그랬대요. 아내를 둘러싼 소문 때문에 벌어진 결투였는데요. 총상을 입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그려낸 렌스키의 운명을 본인이 그대로 따라간 셈이죠. 이야기 속 비극이 곧 그의 삶이기도 했다는 게 이 오페라를 또 다 이렇게 훑고 나니까 더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이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의 3막 도입부에 등장하는 폴로네이즈인데요. 이 덧없는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오네긴이 화려하게 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 무도회에서 오네긴은 귀부인이 된 타티아나와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이 폴로네이즈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센의 연주로 흐르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전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0: 입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태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100원, 500원 동전이 생기면 돼지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으곤 했는데 요즘은 동전을 보기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동전은 의외로 힘이 셉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동전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증표가 되고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앤공주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평범한 하루를 꿈꾸죠. 그런가 하면 영화 소방관의 제작진은 관객 한 명당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해서요. 4억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지난주 막을 내린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땡그란 동전상도 화제예요. 관객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에 동전을 던져 투표하고 그렇게 가장 많은 동전을 모은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네요. 그래요. 마음을 담으면 동전 하나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이토록 귀해집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사랑과 영혼 중에서 라이처스 브라더스 언체인드 멜로디였어요. 영화 생각도 나고 참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정동진 독립영화제. 해마다 정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올해도 아주 인기였다고 해요. 시그니처인 땡그랑 동전상. 재밌죠? 땡그랑 동전상. 발음 이거 잘 되시나요? 땡그랑 동전상. 매일 한 작품을 선정해서 땡그랑 동전상을 주고 모아진 성금도 바로 전달하는데요. 올해도 아주 성황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새삼 작은 동전.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생크림님, 맞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돼지저금통에 돈 모아서 아이들 피아노를 샀네요. 그럴 수가 있었나요? 얼마를 모으면, 몇 년을 모으면 그럴 수 있었죠?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하셨어요. 라큐님, 저는 쿠폰을 긁거나 카메라 삼각대 나사를 돌리는 용도로 100원짜리 하나를 가까이 두고 있네요. 네. 와, 여기서 엄청 성격이 묻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이런 용도로 딱 그렇게 어디 깔끔하게 딱 올려놓으셨을 것 같아. 농담곰님, 동전 요즘 쓰기도 쉽지 않아요. 한 번은 물건 사면서 쓰려고 했는데 잔금이 없다고 거부당한 적도 있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돈 내는 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을 좀 우습게 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전만 좀 있을 때는

0: 동전을 이렇게 많이 생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전 가지고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이렇게 전화도 걸고 했는데 새삼 추억이 떠오르네요. 첫 곡부터 아주 좋아요. 잘 듣겠습니다. 쌍문동 할머니님.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도 생방 중입니다. 어우, 우리 캡틴 코리아 특파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CBS 무비 매번 그 인스타 주소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목요일마다 메이크업을 하고 와요. 옷도 예쁜 거 입고 오고. 근데 피디님이 아까우시다고, 우리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까우시다고 해가지고 또 아 인스타 우리 라이브에서 한 번도 인스타에서 라이브 한 적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한번 켜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그 CBS 무비 인스타 주소 네 그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최강의 영화음악 하시면 오실 수 있거든요. 누르면 아마 지금 라이브로 제가 머리에 그 핀 꽂고 있는 여자 한 명 앉아있을 거예요. 걔가 저예요. 그리고 저희 부스 소박한 저희 부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은요. 언제나 같은 번호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공짜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어요.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조강.

네, 두 곡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원 생중계 중이네요. 제가 지금 저희 최강희 영화음악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글도 이렇게 이렇게 눈 돌려서 보고 있고 또 우리 레인보우 창도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두 곡 들으셨고요. 사이코, 현기증으로 유명한 거장 버나드 허먼의 작품이죠. 택시드라이버 테마 들으셨습니다. 딱 뉴욕의 밤거리, 서늘한 표정의 로버트 드니로 생각나시죠? 앞서 들은 곡은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 헐리우드 빛과 그림자를 담은 작품이죠. 바빌론 중에서 골드 코스트 리듬 잭스 파티였습니다. 네, 아, 저 피곤해 보인다고요? 저, 오, 피곤해요. 네. 바람이 분다, 피로님. 오,

하신 건가 아니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건가? 아, 이렇게 부은 것 같지? 저 살은 좀 빠졌고 좀 부은 것 같고 지금 눈도 막 번져 있고 입술도 다 지워져 있고 여러분은 그 대기실의 배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녹화 가기 전에 사실 라디오는 제가 뭐 꾸미고 나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냥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 핀도 그냥 꽂고 있고 눈도 이렇게 번졌는데 아직 안 지우고 우리 피디님이랑 안방처럼 앉아있다가 라이브를 켜가지고 근데 피곤해요. 누가 피곤하게 한 사람은 없고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그 몸이 피곤한 날 자꾸 자고 싶은 날 네, 그런 날이에요. 또 이런 날에 또 감성이 있고 느낌이 있죠. 네. 자, 카르페디엠 16님도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네요. 강디 너무 예쁘세요. 자체 이원 생방 감상 중이에요. PC는 최영음, 폰은 강디. 감사합니다. 팅커벨님, 요즘 쉬는 기간이라 하루에 한 편씩 영화 보고 있어요. 아, 좋겠다. 부럽다. 강디가 추천해준 오만과 편견, 브루탈리스트도 봤고, 브루탈리스트 마음 어렵지 않으셨어요? 일본 영화 오디션 큐어도 봤어요. 오늘은 센스 어 센시빌리티 볼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센스 앤 센시빌리티? 네. 그러시군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두 개. 와, 많이 보시네요. 근데 영화를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몰아서 보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솔직히 한 개 아니에요? 네. 카페라떼님, 귀로만 듣다가 회원 가입 후 처음 글 남겨봐요. 강희님 목소리 편안하니 좋아요. 감사합니다. 7911님, 한의원 진료받으러 와서 반가운 영화음악, 강디 목소리 들어요. 몸은 아프지만 왠지 위로가 됩니다. 아픈 거 빨리 나으세요. 시영임단님, 오늘 컴활 시험 치러 갑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번 주 불합격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하셨습니다. 컴활? 컴활이 뭐의 줄임말일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0209님은 하루하루가 영화 한 장면 같대요. 어떤 장면은 지우고 싶고, 어떤 장면은 다시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어떤 장면은 정말 빨리 돌리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영화는 늘 다음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힘든 장면이 끝나면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장면도 찾아오겠지요. 하셨습니다. 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곡도 있는데 그 곡도 시간 되면 지금 준비됐네요. About Time 주제곡 신청하셨거든요. How Long Will I Love You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골딩 How Long Will I Love You About Time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네, 트와일라이트 중에서 아이언 앤 와인의 플라이틀리스 버드, 아메리칸 마우스 들으셨습니다. 에드워드와 벨라가 엔딩 장면에서 함께 춤출 때 흘렀던 그 로맨틱한 곡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서 이건 뭐지? 뭐였지? 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좋네요. 아, 지금 저희가 막 외모 얘기도 하고 라이브 얘기하니까 라이브인 줄 알고 오늘 레인보우로 들어오셔서 그 보라 눌러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오늘 보인 라디오 하는 날은 아니고 그 인스타, 저희 인스타로 제가 라이브 라방을 한번 켜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 네, 였습니다. 토박이님,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니까 뭔가 선물 받는 느낌이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아님, 저는 어제 마루 및 아리에티 보고 왔어요. 재개봉했군요. 뭐랄까요? 초록초록한 화면에 푸릇푸릇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제가 또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인지 기분이 별로였다 해서 저도 어제 기분이 별로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쫑알쫑알 나눴었거든요. 아, 정말 이런 초록초록 푸릇푸릇한 화면 마루 및 아리에티 보면은 기분 전환 확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살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펼쳐지는 인생 랠리 드라마예요. 시사회 날짜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하나 더 있죠?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립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그리고 본인 성함 함께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또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시죠.

오늘 퀴즈는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다가 어떤 배우인지 아시겠거든 정답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 배우로 말하자면 미남이긴 한데 옆집 형이나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아낼 수 있는 연기의 폭이 아주 넓다는 평도 많죠. 무엇보다 이 배우 지적입니다. 굿윌헌팅에선 벌써 아시겠어요? 반항적인 수학천재로 또 마션이나 인터스텔라에서는 천재 우주과학자로 분해서 특유의 지적인 매력을 보여줬죠. 실제로 굿윌헌팅에선 직접 쓴 각본으로 아카데미 각본

상을 받기도 했어요. 어쩜 이 배우 똑똑한 데다 몸도 잘 씁니다. 전형적인 스파이물의 틀을 깬 본 시리즈에서는 뛰어난 액션을 선보이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죠. 뭐 벌써 정답 정답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도 힌트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이 배우 구출 전문 배우로 유명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인터스텔라, 마션 유난히 구출당하는 역할을 많이 맡아서 미국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이 배우를 구하는 데 쓰인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배우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는 머나먼 여정에 올랐습니다. 바로 500만 관객을 넘어선 화제작 오디세이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을 맡아서 멋진 액션과 지략가의 면모를 두루 선보였어요. 참 멋있었죠. 그러고 보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는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에 이어서 세 번째 작업이네요. 둘은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감이 있어서 참 보기도 좋아요. 자, 구디런팅, 본 시리즈, 마션에 이어 화제작 오디세이까지 이 배우 누구일까요?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맞춰주세요.

네, 여러분. 최강의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좋다, 퀴즈가 좋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디세이 중에 Another Name, 또 본 아이덴티티 중에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맞습니다. 4167님, 뇌까지 섹시한 그 맷데이먼. 뇌생남, 맞아요. 정말 참으로 진정한 뇌생남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이번에는 몸까지 정말 두툼하게 만들어 오셔서 네, 그 거친 액션, 그 둔탁하면서도 재빠른 액션 너무 멋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맷 데이먼입니다. 9197님, 정답 맷 데이먼. 방 안에서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야구장 직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5210님, 정답 맷 데이먼. 이번 오디세이에서 진짜 멋있었어요. 중후한 남성미. 맞아요. 본 시리즈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 멋있는, 그쵸? 알디님, 정답 맷 데이먼. 나이 들수록 더 연기가 깊어지더라고요. 멋져요. 2903님, 정답 맷 데이먼. 평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남자. 유유, 크크크. 오디세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셨군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5808님, 강디, 전 요즘 휴식기 또는 안식년입니다. 네, 일반 문자인데 제가 이걸 지금 같이 소개했네요. 음악 듣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넘넘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문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를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맷 데이먼 님이 나오신 영화 중에 한 곡 더 노래 듣고 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마션 중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곡은 마시안 중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였습니다. 오늘도님, 오늘 길이의 뭉치 예매했어요. 다행히 12시부터 상영 시작이네요. 하셨습니다. 아, 어제 개봉했죠? 어제? 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3600님, 체험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콘크리트 녹색 섬 시사회에 다녀왔는데 개포 주공 재개발 단지에서 40년 넘게 자라온 6마녀 그루의 나무들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대부분 무참히 베어졌던 현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영화는 그 과정을 7년 동안 기록한 다큐멘터리예요. 결국 나무를 잃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되묻게 되고 대안과 희망의 가능성을 조용히 심어주는 영화 같았어요. 영화가 끝난 뒤에 객석에서 모두 박수를 쳤는데 그 박수 역시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하셨습니다. 3600님. 너무 좋은 영화 설명 감사해요. 와,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는 영화네요. 꼭 봐야겠어요. 이런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아, 뭉클한데요? 저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됐다. 책임만 묻고 원망하고 끝나는 영화는 기분만 안 좋고 정말 서로를 분리만 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건 비난하게 만드는 영화는 좀 별론데 작은 희망을 심어주는 영화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전 지금 도착했는데 팝콘 냄새가 배고파지네요. 극장에 지금 도착하셨군요, 온도님. 네.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인 거 싫어해요, 도박이님. 아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13분이나 남았는데요. 아니, 아까 문득 이제 음악 나가는 사이에 갑자기 제가 어저께 캐치미 이프유캔을 봤거든요. 갑자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웬 말인가 싶지만 맷데이먼 하면은 그 시대에 같이 전성기를 누렸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두 사람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났는데. 그래서 어저께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또 디카프리오 연기를 또 한참 감상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스타 라이브 하는 동안 레오나르도 대 디카프리오 대 맷데이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뜬금없이 네 디카프리오 영 하셨네요. 또박이님. 네 저는 맷데이먼 네, 한 표 하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김성별님.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동방,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부탄가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강디러브님, 오늘도 멋진 음악과 영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하셨네요. 네, 여러분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오늘 끝곡입니다.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더스티 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건 새로 나온 건가? 맛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옆에서 보더니 알려주더래요.
1: 이거 무슨 맛이고요? 다른 맛도 있어요.
2: 이거보다 저게 더 맛있어요.
1: 혹시 무슨 맛 좋아하세요? 제가 골라드릴까요?

마음 가는 거 두세 개 앞에 두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 고민도 기분이 좋죠. 나를 사로잡는 딱 하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처럼 지금이 시원하고 달콤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0: 네, 첫 곡으로 신나게 들으신 곡은 샵의 스위티였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12시에 만납시다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스페셜 DJ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네, 김정현님께서 아이스크림 가게라면 초등학생들 참견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김혜민님은 전 신메뉴 새로운 음식 궁금해서 꼭 먹어봐야 해요. 오늘의 12시에 만납시다는 중요한 맛이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든 좀 12시 분위기에 맞게 목소리를 좀 띄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참 어쩜 이렇게 우중충한지. 제가 저를 표현하는 색깔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 팬분들께서 회색, 시멘트색 뭐 이런 색깔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어제 만나셨던 김영우, 뭐 저희 이노진은 뭐 핑크, 노란색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멘트색을 항상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팬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색의 느낌이 어떤지 오늘 두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송송이님께서 어제 영우님이 F 감성과는 사뭇 다를 거라고 하셨는데 T 감성 기대 중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T인지는 정말 T인 사람은 아, 나 그렇게 T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늘 항상 말하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좀 따뜻하고 예, 훈훈한 구석도 있고 이런데 아,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티같이 얘기해 뭐 이렇게 그런 반응을 듣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긴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고 예, 아, 얘 티네 뭐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아닌데요 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저는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784님이 신청하신 god의 애수 그리고 5270님이 신청하신 김건모의 스피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아이스크림 얘기했잖아요. 아이스크림하고 듣는 음악하고 저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요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 가서 고르면 엄청 많은데 결국 소원이 가게 되는 거는 좀 그냥 예전부터 저는 쭉 먹었던 아이스크림들 고르게 되더라고요. 뭐 밥맛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돼지맛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메론맛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막 어렸을 때 먹었던 아이스크림 고르게 되는데 음악들도 요즘 나오는 뭐 신곡들 뭐 새로운 노래들도 듣지만 이렇게 생각나서 찾아듣게 되는 노래들은 내가 어렸을 때 듣던 음악들 그 음악들을 좀 평생 듣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건모 씨 스피드 뭐 이거 들으면서 저 옛날 생각도 잠깐 나고 뭐 그랬네요. 네. 아, 민선님께서 오늘도 카키색 입고 오셨나요? 하셨는데. 네. 아, 이건 뭐 요새 교복처럼 입고 있는 옷이라서. 예, 딴 건 없고요. 색도 색이지만 그냥 편해서. 네, 여름에 많이 입고 입는 네,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찔려가지고 좀 쑥스럽네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혹시, 에이, 뭐 이렇게. 많이 궁금하시겠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시면 레인보우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보시면 제가 오늘 어떻게 입고 왔는지 오늘 날씨와 어떻게 딱 맞게 어쩜 이렇게 입고 왔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감사하게도 2735님께서 우진 DJ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활기차고 재미난 점심시간 만들어주세요. 하늘도 DJ 닮아 회색빛이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아, 지금 점심시간이죠. 맞죠. 지금 식사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고 그러겠죠. 네, 오늘은 어떤 메뉴를 드실지 궁금하네요. 6610님께서는 어머 정말 귀여우시네요 하셨습니다. 아, 네, 이런 말이 저는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6028님께서 멤버분들 없이 혼자 DJ 하실 때 많이 떨리실까요? 어떤 기분이실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좀 약간 떨리죠.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요. 예, 약간 당황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셋이 함께 뭔가 진행하거나 방송을 할 때는 어떻게든 그 빈틈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말하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쉬거나 이럴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휙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얘기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잠깐만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예, 오늘도 뭐 그런 순간들이 종종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편하게 저기 오랜만에 하는 놈이라 그렇구나 하시면서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페셜 DJ로 진행하고 있는 스위스로 송우진이고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참여해 주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반가운 노래들 또 듣고 올게요. 2467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한혜, 문세윤 그리고 추우가 함께한 비행기 들으시고요. 1415님이 신청해 주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한 건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진 거

네. 오늘 분위기랑 좀 잘 맞는 발라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리고님께서 신청하신 바비킴의 사랑 그놈 들으셨고요. 그리고 2858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또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요. 은빛님께서 색깔이 회색이라 했는데 아닌 듯 오늘 우진 DJ 성향은 완전 태양 같은 불금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저와 어울리는 색이 회색이다, 시멘트색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 은빛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착한 거짓말 완전히 좋아합니다. 네, 피디님께서 사연에 커피 쿠폰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85님께서 오늘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는데 딱 그 시간이 딱 출근 시간인 거예요. 그냥 일찍 나와 직장 근처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리고 있어요. 출근하기 싫어요. 유유 하셨습니다. 네, 오늘 2시부터 오늘 라디오가 딱 끝나고 나면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방위 훈련을 이날에 하는지, 원래 15일날 하는 거 아닌가요? 뭐 휴일이고 그래서 뭐 늦춰졌나 봐요. 그래서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동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왠 또 사이렌 울리면 멈춰야 되고 또 그러잖아요. 뭐 대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나님께서 우진 씨 안녕하세요. 고향에 내려와서 이틀간 엄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짧게나마 딸 노릇하고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고속도로 운전하며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병원에 엄마 모시고 다녀오실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도 전주까지 갔다가 올라오시는 모양인데. 네,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졸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잘 안전하게 올라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부모님이 이제 좀 편찮으시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참 마음도 무겁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연세가 한 살 한 살 또 드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좀 그런 생각 많이 요즘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연세들이 꽤 되시니까. 아, 부모님뿐만 아니고 뭐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것들도 참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서글플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아, 또 이렇게 아, 이렇게 우중충한 얘기로 또 흘러가게 되네요. 이럴 수는 않길 바랬는데. 예. 아, 참 이럴 때는 또 노래 들어야죠. 노래 두 곡 또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6724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도 먼저 들으시고요. 3837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아의 스테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 하우징
1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 하우징
1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3: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0: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네, 스페셜 DJ 스위스로 송우진과 함께하고 있는 12시 만납시다. 벌써 1부가 끝날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야, 좋은 노래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노래 나가는 동안 또 PD님과 엄청 많은 저는 수다를 떨고 있는데 이걸 방송해야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렇습니다. 1부 끝곡으로 우유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 해.
0: 홈픽.
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 해.
0: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홈픽.
6: 홈픽.
7: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

0: 70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스위스로 송우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2부 첫 곡으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8342님, 1405님께서 신청해 주신 스윗 콧소로우의 정준하여 들으셨습니다. 흥겹죠? 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듣다 보면 실룩실룩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노래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 노래 또 요새 간간히 저희 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일 있을 때 살짝씩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비장의 안무 아니죠 율동을 이렇게 하면 또 너무나 이렇게 되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참 늘 항상 신나고 반가운 그런 노래입니다. 저희끼리는 뭐 저 스스로 생각도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뭐 여러 가지 무도 가요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참여했던 이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가 그 가요제 중에서는 제일 으뜸이 아니었나. 그때 참여해 주신 분들의 면면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했던 그 히트곡들 아직까지 히트곡으로 남아있는 그 수많은 좋은 노래들도 그렇고 그때 참 좋았다. 그 에너지가 그 프로그램이 방송하고 그때 막 와주셨던 수많은 관객 여러분들도 생각나고 또 여전히 이 노래가 또 방송에서도 재방송이 많이 되니까 플레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참 저희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또 효자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노래 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율동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 함께 율동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12시에 만납시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참여해 주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네, 추억의 신나는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들으셨고요. EOS의 넌 남이 아냐. 이 노래는 5184님께서 너무 그리웠던 곡이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그리고 RF의 이별 공식 들으셨는데요. 정말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은 그 가사 한 구절 네, 중에 하나 이 이별 공식이 아닌가.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와, 이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솔리드 나만의 친구도 그런데요. 늦어본 아침에 내 거리에서 이것도 저희 세대 그 친구들, 예, 남자친구들은 이 노래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이 앞에 랩을 다 따라하곤 하는데 예, 옛날 생각이 좀 잠깐 났네요. 예, 독서실에서 공부한답시고 하면서 라디오 이어폰 귀에 꽂고 들었던 그 시절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8342님께서 아까 제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 하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저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때 첫째 태교하며 갔었어요. 첫 번째로 정영돈님의 순정마초 노래 듣고 아니 저 노래가? 하면서 놀랐어요. 그때 그 아이가 벌써 말 안 듣는 중3입니다. 네, 그때 태교였는데 그 아이가 중3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검색을 그 고속도로 가요제가 언제였지라고 검색을 했는데 네, 구체적인 연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눈만 이렇게 깜빡 감았다 뜨면 그냥 세월이 그냥 휙휙 지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초코우유님께서 사진 봤어요. 우진 오빠 피부 엄청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네. 사진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부, 네.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8454님께서 재미난 사진을 함께 올려주셨는데

이런 사연이에요. 회사 근처에서 텃밭 일구고 있는데요.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귀여운 수박이 나왔어요. 제법 수박 맛이 나는 게 속이 빨갛게 찼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 귀여워. 수박도 송디도 귀여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수박이 그 손바닥 안에 들어가요. 사이즈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더 키우면 수박이 크게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씨를 뿌려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수박이 나왔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네. 아무튼 귀엽네요. 네. 8454님께 그 선물 또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맛이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저희 또 노래 두 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먼저 또, 이 노래도 추억의 노래인데. 아직까지 노래방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7237님께서 신청해주신 이지의 응급실 들으시고요. 그리고 7656님께서 신청해주신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3315님께서 신청해 주신 박정현의 꿈에 들으셨습니다.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었는데 참 들을 때마다 참 절창입니다. 아, 노래 참 잘해요. 아, 아유, 박정현. 정현 누나. 대단합니다. 또 여러분들 사연 또 만나볼게요. 5184님께서 오늘 선곡 완전 취저네요. 쓸쓸하게 비 오는 강변북로 달리고 있어요. 갈 길이 멀어서 외로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비가 오나요? 여기도 좀 길이 젖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새는 뭐 서울 뭐 같은 지역이 있어도 동네마다 막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요. 예. 아, 비까지 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와 참네. 아하, 예. 아, 그리고 송우진 진짜 귀여워님께서 네 문득 마음의 소리 들리는 DJ님 진행 너무 재밌다. 우진 DJ 말 많이 시켜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아이디를 방금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뭐 바라진 않고요. 예, 좀 예, 좀 그렇네요. 이거는 송우진 진짜 귀여워 정도는 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7761님께서 저는 노래만 들어서 멤버분들 목소리를 잘 몰랐는데 영우 DJ님과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이시네요. 우진 DJ님 환영합니다. 열만해서 즐겁게 같이 놀아요. 매일 와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저희 20년 넘게 활동했는데 아직 저희 뭐 노래만 아 당연히 노래 좋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네, 이렇게 또 노래도 좋아해 주셨는데 우리 멤버들이 목소리가 하나하나 이랬구나. 또 요런 요런 또 매력이 있는 녀석들이었구나. 이렇게 발견해 주시면 그런 시간이 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 오늘 말고도 3일 더 남았으니까 네. 남은 일요일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여러분들 신청곡 만나보도록 할게요. 5285님께서 시청해 주신 노래인데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3997님께서 신청해 주신 유나의 오르트 구름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12시에 만납시다. 오늘은 저 스위스로 송우진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데니 오빠 쪼아님께서 죄송한데 목소리 어르신 목소리 같아요. 죄송해요 하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예, 뭐 그렇게 뭐 저도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네. 어려서부터 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예, 죄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뭐 김현철 같다, 뭐 박완규 같다, 뭐 그냥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뭐 여러 뭐 다른 분들 목소리 닮았다.

이렇게 또 반응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예, 재밌었습니다. 며칠 들으시면 제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또 남은 3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와 한희정이 함께한 이화동 준비했는데요. 예, 신청해 주신 분 아이디는 좀 노래 분위기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정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0: 지방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39년 전인 1987년 8월 20일에 유재하 씨가 데뷔했는데요. 하지만 그해 11월 1일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불과 25살의 눈을 감은 유재하 씨는 단 한 장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원히트 원더 가수들은 하나의 히트곡만을 남겼습니다. 자,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으로 마련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팝스 하절기 특집,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히트 원더 가수들의 유일한 히트곡들을 들으시면서 8월의 세 번째 목요일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Free의 All Right Now였습니다. 팝 역사상 굉장히 그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노래인데 Free의 히트곡으로는 한 곡밖에 없습니다. 이 Free의 보컬리스트가 폴 로저스였거든요. 정말 불세출의 저 보컬리스트죠. 많은 로니 제임스 듀오 뭐 이언 길런 많은 보컬리스트들이 있습니다만은 폴 로저스는 현존하면서도 정말 그야말로 레전드 그 자체인 그런 보컬리스트죠. 나중에 프리에서 탈퇴해가지고 The Bad Company라는 팀을 만들었죠. 프리의 All Right Now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하나의 히트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그런 밴드 가수들의 노래들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 히트 원더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노래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Frankie Goes to Hollywood의 노래 Relax, 그리고 Softcell의 Tainted Love, Buggles의 Video Killed Radio Star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버글즈는 그 트레버 혼하고 제프리 다운스 두 사람의 듀엣이었는데, 제프리 다운스는 나중에 저 에이셔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팀의 저 건반 주자로 가게 되고요. 트레버 혼은 영화 음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의미 있는 그런 노래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번에 Gloria Loring 그리고 Carl Anderson이 함께한 Friends and Lovers 준비했습니다. Gloria Loring과 또 뮤지컬 가수 Carl Anderson의 듀엣곡이에요. 1986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You Take My Breath Away, Rex Smith.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참 이 얼굴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그래가지고 영화 배우로도 잠깐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재능이 많아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이 곡 한 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세다데스의 LS2 준비했습니다. 먼저 글로리아 로링과 칼 앤더슨의 Friends and Lovers.

로네츠의 Be My Baby, 애드립스의 Boy From New York City. 이 노래는 맨해튼 트랜스퍼에 의해서 크게 히트했었죠. 오리지널입니다. 애드립스. 그리고 모리스 윌리엄스 앤 조디엑스의 Stay. 이 노래는 잭슨 브라운이 The Loadout Stay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Loadout하고 Stay로 메들리로 커버한 버전이 더 유명하죠. 이 노래가 원곡입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스노우의 인포머, 그리고 하우스 오브 페인의 Jump Around.

0: 대학교.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7: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어퍼스의 Life is Lif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루베츠의 노래 Sugar Baby Love. FM 팝스에서 몇 번 들려드렸는데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루베츠의 Sugar Baby Love. 자, 한 곡의 히트곡만을 남긴 채 사라져간 그런 가수들 노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름하여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하절기 특집입니다. 매번 그 하절기 특집, 여름 특집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저희들이 특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주 소중한 한 곡밖에 없기 때문에 히트곡이 한 곡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한 곡이. 이 한 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뮤지션들의 노래를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루베츠의 Sugar Baby Love로 한동준의 FM 팝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시원해
2: 왕타
1: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0: 소개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미래를

Patrice Rushen의 노래 Forget Me Nots, SOS 밴드의 Take Your Time, Mary Jane Girls의 In My House, 펑키한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Mary Jane Girls는 Rick James가 만든 그룹이에요. 여성 4인조 그룹인데 85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7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곡입니다. 아마 그 80년대의 신스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무지하게 좋아했었던 그런 세 곡일 거예요. 그러나 한 곡밖에 히트를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Procol Harum의 A Whiter Shade of Pale, 그리고 Skylark의 Wildflower. 이 노래, Skylark은 데이비드 포스터가 몸담았던, 초기에 몸담았던 그런 그룹이죠. 역시 한 곡밖에 없습니다. 히트곡. Jagger & Evans의 In the Year 2525까지 세 곡입니다.

The Calling의 Wherever You Will Go 그리고 Divinals의 노래죠. I Touch Myself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Divinals는 1980년에 결성된 그룹입니다. 호주 그룹이고요. 여성 보컬리스트 크리시 앰플렛이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그룹이죠. 1991년에 빌보드 4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Wherever You Will Go 이 노래는 틀 때마다 All Out of Love, Air Supply 노래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히트곡이기도 하고요. 신청곡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매력이 있는 그런 곡이에요. 약간 모던 록 스타일 이런 그룹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한 곡의 히트곡만 남겨놓고 사라져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정말 우후죽순으로 말 그대로 우후죽순으로 모던 록 밴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모던 록이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Vanessa Carlton의 A Thousand Miles. 이 노래는 모 음악평론가가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노래가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해야 된다고 막 무지하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음악평론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아유, 우리 집에 와갖고 하도 주장을 하셔갖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이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준비했고요. 최순희 호크스의 노래 The One and Only 준비했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특집, 하절기 특집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한 곡의 히트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그런 뮤지션들의 노래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쉐리프의 노래 When I'm With You. 1979년에 캐나다에서 결정된 밴드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83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히트를 못하다가 나중에 1988년에 미네소타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틀었는데 반응이 왔던 거죠. 노래의 운명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요즘에 역주행이 시작돼서 1989년에 급기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쉐리프의 When I'm With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몸을 조금 힘들게 하면 마음이 오히려 단단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처럼 몸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도 커진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자, 여러분 너무 편하게만 있지 마시고요. 일단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몸이 아 왜? 이럴 때 마음은 잘했어라고 할 겁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일어나 김광석 씨의 노래였습니다. 일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3897번 그래서 지금 운동하러 갑니다. 서울에서 시흥까지 다이빙을 하러 가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마음은 잘했

0: 있어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뭐 아무튼 조심해서 하시고요. 빗방울이 떨어져도 한번 움직이면 다 움직이게 됩니다. 봐요. 마음이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545번. 이야, 2시간 정도 걸었더니요. 물 속에 빠진 구름을 건졌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물 속에 빠진 구름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을 잘 찍어주셨어요. 예, 잘 간직하십시오. 3545님 저도 눈 호강했습니다. 덕분에 역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조금 편하게만 있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오후 살짝 움직여보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경보.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사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조덕배 씨의 노래 5611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박길라 씨의 나무와 새는 7623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한 줄기 비가 지나가더니 조금은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2885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그래요. 온도는 기온은 조금 떨어진 듯한데 습도가 굉장한 하루인 듯합니다. 가을이 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덥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영란 씨, 뒤뜰 정원에 풀 뽑고 꽃밭 정리하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약간의 힘듦이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런다니까요. 좀 움직이면요. 귀찮아도 움직이고 나서 그 뿌듯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남영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들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할게요. 오늘 베스트 사연 선정되신 분께는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윤건 그리고 김연우가 함께 부릅니다. 갈색머리.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301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연인데요. 김정택 씨가 주셨어요. 그 MBTI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성향을 가려내는 대문자 T인 아내가 옆에서요. 아까 들려드린 노래, 조덕배 씨의 노래.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따라 했더니 대문자 T인 아내가 안 부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T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감성적인 건 거의 없으시죠. 사실적인 것들만 따박따박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슬픈 노래 안 부르면 되지. 그 반대 성향은 F라고 하더라고요. F 성향이 모든 걸 막 감성적으로 대하고 그 드라마 보고 책 보면서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와 닿으실 겁니다. F와 T의 만남인가요? 안 부르면 되지. 뭐 불러?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5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철 My Love 88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울랄라 세션 그리고 아이유가 함께 불렀습니다. 애타는 마음 최지영 씨, 김미정 씨도 신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야, 거제도에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강귀민 씨. 형님,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가게가 침수돼서 짐 정리 중인데 처음 있는 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너에는 학교까지 침수가 돼서 어제부터 군인분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도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너무 정신없고 허탈할 때 이런 표현하죠. 이거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 정리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할 정도로 이 거제도에 사시는 분들 모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계신 분들의 마음까지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0420번 휴무일 이어폰 꽂고 인천공항행 버스 타러 움직여봅니다. 여행 가냐고요? 아닙니다. 바다도 보고 비행기 보러 무작정 떠나봅니다. 뭐 여행은 아니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의 마음을 굉장히 다독이고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라 생각을 해보네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커피도 한잔 하십시오. 도착하셔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진숙 씨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집안 창문은 다 열어두고 출근을 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창문 열어둔 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괴롭힐 수도 있겠는데요. 아, 왜 그러셨어요? 웃어서 죄송하지만 자꾸 웃음이 나네요. 아무튼 뭐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402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종찬, 당신도 울고 있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최진희 사랑의 미로였습니다. 그리고 박명홍 씨, 요즘 애창곡으로 등록해서 연습 중인 노래 부탁해요 하셨는데 김학래 씨의 세장 속의 사랑은 싫어였죠. 애창곡으로 등록하셨어요. 요거 노래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명홍 씨 자신감 있게 부르시면 아주 좋을 듯해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전정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임희숙 씨의 노래 잊혀진 여인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언제 들어도 편안한 노래죠. 이문세 씨의 그대였습니다. 0504번으로 이문세 씨 노래 들려달라고 하셨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1241번 빨리 가세요. 이거 안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화장실을 못 가요. 왜 방광에 스트레스를 주시나요? 들으시면서 가든지 아니면 잠깐 얼른 다녀오십시오. 어우, 내가 다 답답해. 빨리 다녀오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표기명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백지혜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2년생 부천 소명여고를 졸업한 백지혜입니다. 저와 백지혜는 소명여고 1학년 8반에서 만나서 3년 내내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둘 다 뉴키즈 온 더 블럭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방학 때면 같이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비디오를 보고 또 돌려봤는데요. 그러다가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지기까지 했었죠. 또 제가 결혼할 때 백지혜가 와서 사진도 찍어주었고요. 그 사진은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함께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지다가 백지혜의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소식이 끊겼는데요. 같은 가수를 좋아하면서 보낸 여고 시절이 참 그립고 지혜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김건모 어제보다 슬픈 오늘. 아, 슬픈 노래예요. 1972년생이시고요. 부천 소명여고를 졸업하신 백지혜 씨. 가요숙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표기명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허진경 씨인데요. 사연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추억 하나 떠오르네요. 정말 저희 고교 시절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인기는 굉장했더랬어요. 제 친구는 뉴키즈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엄마에게 받은 독서실비로 뉴키즈의 굿즈 이런 것들을 사는 바람에 하교 후에 독서실을 못 가고 방황하고 그랬답니다.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도 딱 그랬군요. 뉴키즈 온 더 블락 대단했었죠. 대단했었어요. 그들의 뭐 이 굿즈라는 거 어떤 상품들 기념될 만한 상품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뉴키즈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책 받침 코팅은 기본. 예,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047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악뮤 소문의 낙원.

박창근이 부른 그날들이었습니다. 0528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권진원 씨의 집으로 가는 길, 이 노래는 782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1042번, 아내가 버스에 짐을 깜빡하고 내렸답니다. 그래서요, 제가 종점으로 찾으러 가는 길에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아, 지금쯤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가시겠어요? 뭐 아내가 짐을 깜빡하고 내렸다던가, 뭐 남편이 그랬을 때, 대신 갈 때 말이죠. 제 생각은 이럴 때 어차피 그냥 가는 거.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갔다 오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그걸 뭘 내리고 이런 잔소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는 거. 그게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042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걸 뭘 지금도 그래놓고 많이 자책하고 계실 테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다 갖다가 드리는 거죠. 네. 5202번. 어제는요. 여름 내내 자란 풀을 베려고 했는데 말벌들이 보이더군요. 얼른 119에 신고했더니 금방 오셔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작업하는 거 보니까 일반인이 섣불리 나서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119 대원분들 이런 작업도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역시 잘 해주시죠.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런저런 일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신고하는 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네요. 5171번. 오늘은 큰아들 서기의 생일입니다. 몇 년 전 난치병 판정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원하는 곳 취업도 하고 여자친구도 생겨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노고지리의 노래예요. 찻잔 이호준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김신우 귀걸의 사 1531번 그리고 이정래 씨 4431번으로 신청하신 전영록 애심 노고지리의 찾자는 이호준 씨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아니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가 안 된 날입니다. 그 안 된 날이죠. 월수금으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요. 오늘은 안 보이는 라디오 1132번으로 주셨어요. 노래 교실에 등록했다고 하니까 딸이 예쁘게 하고 가라고 립스틱을 선물해 줬습니다. 바르고 나니까 제가 좀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심수봉 나는 여자이니까. 아,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셨어요. 당연히 예뻐지시는 거죠. 그냥도 예쁘지만 이게 살짝 더 돋보이게 하잖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신청하신 노래는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민.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나훈아 씨의 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뉴키즈 온 더 블락에 대한 추억을 보내주신 허진경 씨예요. 친구가 독서실 비로 그 굿즈들 사는 바람에 독서실 못 가고 배회했다는 사연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열흘간 동유럽을 자동차 렌트에서 여행 중에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지금은요, 체스키 쿠룸로프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체코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답다고 유명하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렌트에서 가는 자동차 안에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를 듣고 계신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멋진 여행 되세요. 지금 듣고 계시죠? 으아. 김경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 김태영 혼자만의 사랑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에 산책 나가보면 동네에 저렇게 목청 큰 아이가 있구나, 요즘 유행하는 슬리퍼가 저런 거구나 하는 게 보여요. 전에 없던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늦여름의 나뭇잎이랑 수풀의 초록이 저렇게 지쳐가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요.

앞비 오갈 때는 몰랐는데 저녁에 느긋하게 어슬렁거리다 보면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 하나 봐요. 풍경의 각별함은 속도에 달려있더라. 분주함 내려놓고 저녁이 주는 것들을 내 안에 잘 들여봐요.

카펜터스의 노래 There's a kind of cushy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잘 안 틀게 되더라고요. 날이 서늘해지고 대신에 베란다 문 열고 창문도 열고 현관문도 열어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 소리도 들리고요. 러닝하는 사람들 뛰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요. 경비 아저씨 빗자루 소리도 들리고요. 풀벌레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나뭇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 늦여름 밤이 진짜 좋더라고요. 파리사사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용신님,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녁에 좀 늦게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아, 이런 질문을 사실 방송 맡게 되면서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아침에도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진짜 예쁘고 상큼하게 나거든요. 풀벌레 소리는 똑같은데 그래도 다음날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는 밤에 즐기는 풀벌레 소리가 좋기는 좋더라고요. 풍경의 각별함은 진짜 풍경 자체에 있기보다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목요일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셨어요. 라이오넬 리치의 Stuck On You 앞서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크루즈 환갑 여행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허클베리 핑 님이신데요. 고등학교 때 정원 60명 한반이었을 시절에 3년 내내 같이 지내던 친구놈들 중에서 가까이 지내던 6명이 수년 전부터 개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환갑 여행 중입니다.

6명 중에 세 친구는 반려자도 동행해서 총 9명이 즐기는 중입니다. 즐겁고 무탈한 여행이 되기를. 좋으시겠네요. 그 요즘에는 환갑이라고 뭐 아들, 딸이 잔치 열어주거나 뭐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갑 여행을 보통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신다고 개 모임하고 돈 차곡차곡 모으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으시겠네요. 아, 환갑 지냈다 하시는 분은 칠순 여행 한번 준비해보세요. 생각해보면 그때그때마다 그 같은 또래의 친구들 있잖아요. 나이 같은 친구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즐거운 여행 될 것 같습니다. 환갑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잠시 후에 할 건데 저는 진짜 대단한 하루 보냈어요. 포뜨기 연습하려고 동태를 주문했는데 엄청난 크기의 대짜 10개가 왔어요. 냉동실에 자리가 부족해서 5개밖에 못 넣고 더운 날씨에 상할까봐 나머지 5개 손질했어요. 포 뜨고 생선전하고 동태찌개 끓였어요. 설거지까지 5시간 걸렸어요. 내장 손질 하도 했더니 손에서 생선 비린내 나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는 어릴 때 재래시장에 생선 가게 주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거침없이 쓱쓱 비늘 벗기고 칼질 단호하게 하잖아요. 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가졌는데 그 생선을 다루는 능숙한 일머리와 기술, 이 어른이 되면 다 할 줄 아는 걸까 했는데 역시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쩔쩔매면서 했는데. 캐치님들은 오늘 뭐하면서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니타 워트, Ring My Bell 0337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이어서 둘리스입니다. Wanted.

이글스 데스페라도 들으셨어요. 7827님께 전해드린 노래 유라이어 힙 레인 앞서서 보내드렸고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최신 팝송이라고 원티드 들려줬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서요. 물론 가사는 까나까나까나 까나리송으로 들렸지만 말입니다. 월화 독장님이신데 너무나 알 것 같죠. 우리 다 함께 부를 수도 있는 까나리송. 초등학교 때 언니들이 방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춤추던 모습이 떠올라요.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그렇게 춤췄어요, 언니들이. 초코송이님, 이게 수동 사이키 조명. 아, 너무 다 알 것 같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미소가 살짝 지어졌습니다. 6시 35분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이혜민님, 94세 엄마 모시고 캠핑 왔어요. 가능할 줄 알았어요. 제 욕심이었어요. 엄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시고 나온 게 죄송하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6738님, 오늘은 굵직한 하루였어요. 직원이 대출 연장 서류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시어머니 보고 싶다는 영화 예매해드렸어요. 친구가 디자인 작업 도와달래서 화려하게 처리해줬어요. 막히는 퇴근길에 화 안 내고 집에 갑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하루의 피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듣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곧 들어가야겠죠? 러브 푸딩님이세요. 이제 차에 있는 라디오는 레인보우로 갈아타시면 되시죠.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잠깐도 그냥 레인보우

으로 다 듣고 가세요. 여섯 명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선곡 좋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네 명이 고정 팬입니다. 7944님.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도 손잡고 고정 팬으로 오셔야죠. 실크소니 Leave the Door Open 들으셨습니다. 김순철님께 전해드린 노래 Delphonics, Lara Means I Love You 5145님께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 김지연님께 전해드렸어요. 94세의 엄마 모시고 캠핑 너무 힘들었다고 결과적으로 아 이거는 아니었구나 였어도 이 좋은 거 엄마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간 그 마음만은 알아주기로 해요. 혜민님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집에 가는 사람 오늘의 승자입니다. 6738님 대단한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스콜피언스의 Always Somewhere, 3800님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 2부로 갑니다.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들으러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클립

0: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 큰아들 서기의 34번째 생일입니다. 거창하게 축하하고 싶어서 CBS의 응원을 부탁드렸는데 다 까인 듯 합니다. 몇 년 전에 난치병 판정으로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했는데 원하는 곳 취업도 하고 예쁜 여친도 생기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사랑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5171님. 거창하게 오늘 저녁에 아 오늘 여기도 안 나오네 저기도 안 나오네 쭉 CBS 들으면서 실망 하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스케치에서 크게 거창하게 커피 한 잔 드리고요. 거창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카의 I Remember 5145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광고 후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시간이에요. 기대해 주시고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이제 곧 미스터 리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쭉 흐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도 한번 붙여보세요. 왜 요즘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늦더위를 날려버리는 수산한 가을 노래 모음. 어깨야 다리야 나대지마 댄스곡 리스트. 아무 생각 없이 수달처럼 둥둥 떠다니고 싶은 노래들. 넌 빵지 순례 가니 난 팝송 맛집 간다. 우리 다 듣는 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 레인보우로 리스트 제목도 한번 툭 보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연 PD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이렇게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셨던 음악은 위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이었고요. 두 번째 들으신 노래는 콤 윌킨슨, This is the Moment였고요. 세 번째, 에디트 피아프, 농 주는 해그레트 히행,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이름 붙여주고 싶으세요? 소다님은 습도 90%에서 들으면 그 순간 습도가 낮아지는 음악. 통 크루즈님은 황홀한 시간은 갔으나 이제 편안한 시간이 왔으니 걱정 마라 내 인생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분께 커피 한잔 드리죠. 멋있는데요. 니맘 내맘 통했구려 플레이리스트 2788님.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워. 지금 이 순간 여름의 추억 한 조각 붙잡으려. 시원한 바람 부는 벤치에 앉아 듣는 추억 소환 노래 모음. 뱃살이 뚠뚠님은 이렇게. 난 너를 믿었다라. 아들아 너를 사랑해.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은 리스트인데요. 2360님. 주제는 순간의 중요성. 배고프고 고달픈 길에 귀라도 채워질 음악 리스트.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볼까요? 미스터 리 지연 PD의 제목입니다. 대체 휴일로 월요일이 사라지니 이번 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목요일이라니.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낸 우리 모두를 칭찬 또 칭찬합니다. 이렇게 긴 제목이었습니다. 그 노래 세 곡을 보내드렸는데 2643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아내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데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울고 있어요. 힘나게 응원 부탁해요 라고 주셨거든요. 2643님이 아마 누구보다 큰 힘이 옆에서 되어주실 거고 그 곁에서 또 저녁 스케치가 늘 위로와 평안을 드리는 노래 많이 선물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수기환희님께서 남편은 감기로 병원 다녀오고 저는 두드러기로 응급실에 다녀온 하루였습니다. 애들도 분가하고 저희 둘이 사는데 서로의 보호자도 되어주지 못해서

혼자 떨렁떨렁 치료받고 돌아오면서 쓸쓸한 한 줌 가슴에 안고 왔어요. 저녁 스케치 음악과 함께 기분 전환합니다. 라고. 이보다 더 위중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아마 서로서로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실 두 분이실 테니까. 예, 그렇지 않게 잘 혼자 떨렁떨렁 가서도 잘 치료받고 오고 우리 또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왔구나 안심하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어요. 5802님 청해 주신 레넘의 포토그래프 들을 거고요. 8887님 신청하신 크리스토퍼 청아 When I Get Old 전해드립니다.

저녁 먹은 거 정리하면서 보통은 너튜브 보면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오늘은 레인보우 라디오 듣고 싶어서 음악 들으면서 해요. 꿀꿀했던 마음,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밍님이세요. 피터 세트라, Glory of Love, 0707님 청해 주신 노래. 아리오 스피드웨건, Can't Fight This Feeling, 이영희님 신청하신 노래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외로움이에요. 남편, 아들 같이 살아도 외로워요. 셋이서 저녁 먹고 저 혼자 자전거 열심히 타면서 팝으로 위안받습니다. 글로리아님이 주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글로리아님 도인.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로움은 어쩌지 못하는 거. 음악으로 잠시 위로받는 거. 예, 그럴지도 모르죠. 신랑 성진 씨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제2의 인생 화이팅! 사랑합니다. 써니 미니님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는 10월에 아내와 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지훈련 중이에요. 청주 우암산 둘레길 10km 코스로 스타트했고 이제 전지훈련 2차 해파랑길, 3차 대청호 500리길. 아, 이게 그냥 가면 또 안 된다고 요즘에는 뭐 이제 여행 앞두고 있으면 다들 이렇게 철저한 준비해서 가시더라고요. 마음 정리를 좀 하려고 친구네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포항까지 조금 멀지만 자연을 보면서 저녁 스케치 틀어놓고 물회를 먹습니다. 저 마음 정리정돈 잘하고 갈게요. 2363님이세요. 크리스 브라운 With You 듣겠습니다. 5145님 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리안나 Take a Bow.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같이 있어도 외로운데요. 군에 있는 아들은 외로워도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어요. 화이트 케이크님. 사랑은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와, 곳곳에 계신 지혜로운 캐치님들께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브랜포드 마셜리스 쿼텟 모베라 블루스 흐르고 있고요. 이 음악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일 때문이든 날씨 때문이든 요즘 이 번아웃이란 말 참 자주 하고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나 번아웃 됐어. 번아웃이야. 막 그러면서 고독이 아닌 고립도 번아웃이 되고요. 피로가 아닌 탈진도 번아웃이 됩니다. 이럴 땐 비타민 같은 또 활력이 되는 누군가가 나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는데요. 지금 혹시 쓸쓸하다. 번아웃 징조가 보인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나 여기 있어요. 하시면은 행복한 동행이 찾아갑니다.

0: 어서 오십시오. 행복의 나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한대수님이 노래했죠. 별빛나라님, 미녀와 야자수님, 좋아좋아님, 파랑새님, 소연아빠님, 병희님 모두 모두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뭐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격상 침묵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황상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쭈뼛쭈뼛하실 텐데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 한마디를 탁 하는 순간 혼자는 둘이 되고 외로움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내 위치 전달법 어때요? 나 여기 있어요 하듯이 저 지금 회사예요 아니면 지금 부산이에요 출발해요 전주예요 KTX 탔습니다 아니면 또 아직 가게 문 못 닫고 있어요. 막 주차했어요. 하고 어디서 손을 드시든 대환영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는 분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10시까지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아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

와, 한편의 어떤 아주 서정적인 단편소설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거기에 또 막 플루트 들어가죠. 기타 들어가죠. 스트링 들어가죠. 너무 멋진 곡인 거 아니었나? 저만 그랬나요? 박 PD님 말해보세요. 좋았죠? 양희은 작은 연못, 경화님 8425번으로 전해주셨고 또 손무현의 제목 없는 시인은 5741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숨어서 듣고만 계신 분들 흔적 한번 남겨주세요. 새싹으로 글 주셨는데 저녁 식사하고 남편하고 산책하고 있어요. 운동 싫어하는 저 데리고 나오려고 남편이 우리 행복한 동행하자 하면서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끼고 걷자 그래서 지금 걷고 있어요. 저희 부부 활기차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해요. 당연하죠. 응원해야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워지면은 시원한 아아 한 잔 드세요. 또 학회 참석했다가 집에 가는데 길이 너무 밀려요. 너무 밀려요. 길이 길바닥 위에 있습니다. 길바닥 위에 차 안에 계신 거죠? 밖에 나와 계신 건 아니죠? 아이 근데 어디가 그렇게 길이 밀릴까요? 2139번으로 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부산 전포동이시군요. 강지 쿵이랑 산책 중에 방송 듣고 있어요. 더워요. 부산 덥죠. 5222번 또 매일은 못 듣지만 가끔 들어와서 들어요 하면서 8810번으로도 글 주셨는데 이렇게 숨어있지 않으시고 고개를 쏙 내밀어 주셔서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동경님이 침대에 누워 듣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근무라 서늘한 저녁 공기가 창밖에서 들어오는 침대 위에서 방송 들으며 잠을 청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오늘 주무시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씩씩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민교 마지막 승부 또 옆지기를 홀로 두고 태백에 캠핑 가셨어요. 철이님. 한바탕 소나기 지나가고 고지가 높은 탓에 바람이 스산합니다 하고 글을 주셨네요. 옆지기는 직장을 다니시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캠핑. 와이프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뜨거운 안녕.

됐습니까? 전현주님, 미스님 상해주셨고, 자니 리의 노래였어요. 뜨거운 안녕. 우리 제우스 대오님은 지난번에 처음 인사했는데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시도해봅니다. 아, 내일 가락시장 경매에 올리려고 고추 등급 선별 중이시라고요. 강원도 인제에서 그러셨군요. 전 숨어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똥강아지님 닉네임 너무 귀엽네요. 집에서 학원 간 중2 딸 기다리며 휴대전화로 게임하며 잘 듣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야, 3075번은 동일 유치원 장미반 문준솔입니다. 7살인데요. 엄마가 김현주 라디오 좋아해서 저도 좋아요. 예쁜 노래 줘요. 예, 김현주. 저는요. 7살짜리 준솔이가 저한테 김현주라고 친구하자 그랬어요. 저는 좋습니다. 준솔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 손님 태우러 가고 계시는군요. 1796번으로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5663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전에 모든 진이들 다 모여라 하면서 제가 아이디 진이를 아까 전해드렸죠. 희진, 영진, 을진, 혜진, 미진, 진이, 진원, 영진, 진영 다 모여라 하고 아이디에 진이 전해드렸고 이윤수 먼지가 되어 들었는데 하마터면 소개 안 해드릴 뻔했네요. 조동진입니다. 제비꽃.

번아웃이 되신 분들께 이 음악이 위로가 되면 참 좋겠네요. 직장 한 달을 휴직했어요.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집에서 방콕하며 늦잠도 자고 영화도 새벽 4시까지 볼 때도 있고 강지와 질리도록 놀기도 하고 한 3주차 하고 나니 이제 슬슬 일할 수 있는 마음의 발동이 걸리네요. 힘들 땐 쉬세요. 아, 제가 영업직이고 계약직이다 보니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뭐 계약직이라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0658번으로 그러게요. 너무 다행이네요. 다시 이제 충전을 하셨으니. 또 번아웃 되신 분이 계세요. K만며느리. 야, 만며느리에도 K자가 붙네요. 40년을 지내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고 방아쇠 수지 수술하고 아 손... 몸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게 실감나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응원 드려야지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점희님 전해 주신 제주도의 푸른밤 성시경의 노래였고요. 장은영님 김추자 그럴 수가 있나.

0: 이 노래는 70년대 당시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이런 시쳇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70년대를 풍미한 소울 가수 김추자 그럴 수가 있나요? 병희님이 와 근데 저 왜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저도요 스튜디오 안에서 계속 다 따라 불렀잖아요. 또 조동진 제비꽃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쇼리 실라!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운동 끝나고 엘베인데요. 배달 기사님이 같이 타셨는데 누가 치킨 시켰나 봐요. 안 와. 엘베 안에서 치킨 냄새 예술이죠. 6090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보보 늦은 후회 전해드리면서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0: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102세. 어머님이 102세 되셨답니다. 그런 엄마의 면회를 다녀왔는데 마침 어머니 생신이라서 이제는 누군지 몰라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이 피부가 얼마나 맑고 고운지 진짜 100세가 넘으시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 표정, 피부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네요. 잘하셨어요. 저도 마음으로 정경장님 어머님께 건강을 기원합니다. 생신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9028 또 희종님 청해 주신 작품 하나의 난 아직도 널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저희 행복한 동행에 노래 가사를 늘 올려주시고 항상 가족들을 다 챙겨주시는 정경자님, 직장 다니랴, 부모님 찾아뵈랴 참 애쓰시네요. 오늘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7: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6: 한국침례신학대학교.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0: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1: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랑스런 그대 1415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윤형주 씨 음성으로 들을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펄 시스터즈의 동생인 배인숙님의 노래였습니다. 또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도 민수님, 호기님이 청해 주셨고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막 제목도 제가 막 지어요. 만들어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건모 씨 노래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영화사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아내가 3일 전에 독감에 크게 걸렸어요. 힘들어하는데 저 뽀뽀도 안 했는데 왜 저는 옮은 거죠? 운동으로 이겨낼까 하고 내려갑니다. 아하. 독감 기운, 몸살 기운이 있는데 운동을 가신다? 우리 주빈님이, 독감에 운동하시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독감을 운동으로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 저는 간쓸개일까요? 왜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죠? 우리 순이님이, 저도 지금 야근하고 있는데 요즘 독감이 돌고 있대요. 그렇군요. 조심하이소예 하고 글을 주셨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군이세요. 8248번으로 글 주셨는데 바다를 지키는 해군입니다. 잠수 수함에서는 못 듣지만 육지 나와서 들으니 좋아요. 그러시군요. 환영합니다. 육지에 얼마나 계실런지 계시는 동안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영화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면서 곽인자님, 상은님 청해 주신 정수라의 노래 이어집니다. 난 너에게.

착한 여우님이 야, 이 노래는 진짜 모르겠네. 노래는 좋네요. 오늘 이 노래 가지고 아주 쇼를 했습니다. 우리 박상원 프로듀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몇 시간을 스튜디오에서 안 나와요. 음악을, 새로운 음악을 계속 듣고 여러분께 이제 구곡 아닌 신곡이라 그래야 되나? 신곡 아닌 구곡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음악 묻혀진, 잊혀진 또 이렇게 덮여있는 음악들을 꼭 한두 곡씩 전해드리려고 스튜디오에서 안 나오거든요. 아,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 지난다면 제가 쫓아갔죠.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곡을 발견했다고 오늘 행복한 동행 가족이 오상원 님이 신청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당신도 이 노래를 찾느라고 너무 애썼다고. 그래서 오늘 비장의 히든 카드로 무지개 트리오의 사랑의 길목이라는 라이브 음원을 전해드렸는데 이 노래가요. TBC 세계가요제 심사위원장을 1980년에 수상한 곡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와, 오상원님 덕분에 박상원 프로듀서가 또 이 음악을 골라와서 막 희열을 느끼며 오늘의 막 힘주는 음악이라고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박인희 스카브로 추억. 이 음악은 뭐 많이 들으셨죠. 원래 사이먼 앤 갈펑클의 스카브로 페어의 번안 곡인데 또 우와 하늘바다님이 저의 최애곡 행복이 충분한 저녁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란님 뚱이님이 김종국의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또 정수라 난 너에게 이렇게 내국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괜찮아님이 닉네임이 괜찮아세요. 아이 좋다. 괜찮아. 적지 않은 나이에 구립 합창단에서 열심히 합창하고 있어요. 다음 달 큰 대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데 참가팀들이 국내 최고 팀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은 최고인 부산진 구립 합창단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사연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화이팅! 시인과 촌장의 음악 전해드릴게요. 가시나무.

0: 오늘도 캐나다에서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캐나다 아침도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니와 함께 걷던 거리에 그 모습을 그리워하며 만개하라 청춘님이 이 자매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다른 상황에서 방송을 듣고 계셔요. 언니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빨리 못 들어오고 늦게나마 동생과 함께 방송을 듣겠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닉네임은 해피님, 동생 닉네임은 만개하라 청춘님.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방송 듣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노스텔지어님이 청해 주신 이연경 사랑 안 할래, 또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정말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들어있죠. 민정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2: 오늘 끝곡은요. 김정민 씨의 그 락 버전, 막 목에 핏줄 서는 그런 버전도 아니고 윤연선의 아주 자연한 버전으로 바닷가 모래 위 전해드리면서 불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은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네덜란드에는 고장난 물건을 들고 찾아가는 리페어 카페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망가진 시계, 선풍기, 자전거 같은 물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고쳐주는 곳인데요. 되도록 버리지 말고 고쳐 써서 환경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재밌는 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수리에 능한 이웃들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리에 능한 이웃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삐걱거릴 때도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지 않나요?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호응해주는 맞장구의 달인들, 시원한 음료를 내밀며 마음을 보듬어주는 다정함의 달인들, 이런 분들이 곁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삐걱거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내일로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리페어 카페. 망가진 물건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래요. 다방면의 기술을 가진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 취지를 이어가는 나라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만능 수리점 뭐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이런 곳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당장 필요하진 않아도 그냥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런 안정감을 주는 존재, 우리 꿈문가족들은 또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뷰티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0: 중요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제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종로에서 이 노래 들으면 가을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3001번으로 보내셨고요. 그리고 여행 스케치의 운명은 279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학원 마치고 막 들어온 아이, 늦은 저녁 차려주며 아이가 오늘 하루를 오물오물거리며 작은 입으로 듣기 좋은 노래처럼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침에 잠깐, 이렇게 밤에 잠깐인 아이와의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네요. 고등학생쯤 됐겠죠.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보고 가족인데도 얼굴 마주 보고 천천히 밥 먹고 이럴 시간이 참 요즘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오늘 많이 애쓰셨어요. 여행 스케치의 운명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네,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저희 집에도 뭐든지 뚝딱뚝딱 잘 고치는 슈퍼맨이 있습니다.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여보, 아빠 소리가 먼저 나오는 우리 집. 생각해보니 언제든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랑 제가 살고 있었네요. 그동안 당연한 듯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감사함을 표현하며 저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선화님, 네. 다른 방면으로 안정감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네,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일조하고 계실 겁니다. 잘 오셨어요. 빵빵한 호랭이님, 뭐든 뚝딱뚝딱 고치시던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좀 약간 곰손기가 있어서 고치는 건 재능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거 그냥 손에 들어가면 뭐든지 뭐 죽어가던 화분도 살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뭐 가전제품들, 전자제품들 뚝딱뚝딱 잘 고치고 조립하시고 이런 분들도 또 계시죠. 하늘바다님, 몸도 수리해주나요? 여름 5주 동안 매일 1회씩 치과 치료 받으러 다녔습니다. 밀린 숙제를 끝낸 것처럼 이가 개운해졌네요. 이제 나이 들고 보니 이곳저곳이 삐걱거리는데 낡은 몸도 말끔하게 수리해주는 곳 없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때로는 이게 좀 뻐근하고 뭐가 불편한 걸 이렇게 딱 빼서 잘 닦아서 다시 끼워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립니다. 아까 이 노래를 네, 070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김태영의 음성이에요. 오랜 방황의 끝.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속담들이 새삼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잡는다라는 말엔 일찍 일어나는 새는 종일 피곤하다라는 해석이 붙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에는 너무 오래 두드리다간 남들이 먼저 건너간다 라는 반응도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속담도 그렇다. 요즘은 고생 끝에 골병 든다처럼 씁쓸한 우스갯소리로 바꿔 말하기도 하던데, 옛말이 틀렸다기보단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정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다시 들여다봄직하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부지런함의 상징처럼 여겼지만, 한편으론 자꾸 옮겨다니기만 하는 사람을 두고 진득하지 못하다는 해석이 따라붙기도 한다. 결국 속담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이라기보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는 문장인 것. 너무 오래 한자리에 박혀 움직일 용기를 잃은 사람에겐 이제 한번 굴러봐라 라는 말이 필요할 테고, 쉴 새 없이 떠돌기만 한 사람에겐 이제는 잠시 머물러 보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밤의 끝자락에

중에서 지금의 나는 어느 쪽일까? 묵은 이끼를 털어내기 위해 조금 더 굴러야 하는 돌인지, 아니면 여태 쉬지 않고 굴러왔으니 한 곳에 머물러도 되는 돌인지, 오래된 속담 하나를 두고 지금 내게 필요한 뜻이 무언지 가늠해 본다.

새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악뮤였습니다. 소문의 낙원.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왁스 황혼의 문턱 그리고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였습니다. 오늘 간만에 동네 검단산에 갔는데 반도 못 가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일기예보엔 비 없이 구름만 있었는데 간만에 우중 산행하다 내려왔네요. 이렇게 비를 맞고 산에서 내려온 게 언제인지 오늘도 추억으로 남는 하루가 되겠죠. 네. 다리가 아프지만 이 시간 포기 못해 피곤하지만 허디와 함께합니다. 1699번으로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저도 일기예보 보고 오늘은 조금 흐린데 비 표시는 없네 하고 나갔다가 비를 저도 맞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 솔리드의 노래예요. 이제 그만 화풀어요. 딸기산도님 신청곡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아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1415번으로 청해주셨던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웨일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500km 걷고 레온이라는 도시에서 쉬고 있어요.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사연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아, 지구촌 새삼 느끼면서 항상 소개해드리곤 하는데 발은 괜찮으세요? 500km 와, 앞으로도 일정이 계속 남아있으실 테고 또 출발하기 전과 지금의 마음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돌아오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0: 들어.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청해 주셨던 노래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Fly to the Sky 가슴 아파도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 노래도 아까 신청하신 분이 아 메이비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혼맥하고 있는데 소주 한 잔이라니 분위기 어쩔 하고 앤디님 과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호님은 방금 노래 엄청 크게 따라 불렀는데 우리 야옹이가 저 머리 때렸어요. 황당. 세게 핥히고 갔나? 이게 팡 치고 갔나요? 집사 왜 그러냐? 왜 안 하던 거라냐? 하고 깜짝 놀랐나 보네요. 늦은 여름 휴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469번으로 보내셨네요.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서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익숙치가 않다 보니 여행 계획이 숙제처럼 느껴지네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제주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라기에 과거 다녀왔던 사진을 보여주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아들의 꿈을 들어주고자 제주도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셨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 드실 것 같아요. 힘들게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도 그 안에 정서로는 남아있겠죠. 여행의 기억들이. 네, 즐겁게 계획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6860번으로 육퇴하고 노래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 하루 마무리를 꿈꾸면서 하니까 좋아요. 오늘은 감성 있게 이 노래 신청해봅니다. G.O.D의 다시.

오랜만에 들은 이 노래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내추럴 플러스의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피처링 이승환, 이소은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이학철님의 신청곡 윤상의 이별 없던 세상 그리고 이상은의 벽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글쎄 아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하 어디 두 달 넘나 보자 했어요. 하모니카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집 아들 딸은 엄마를 심심하게는 안 하네요. 752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금방 실증나도 뭐라도 계속 배워보는 거 좋지 않나요? 네, 모르죠. 또 오래 나의 악기를 인생의 악기를 찾았다고 오래 또 배울 수도 있고요. 고맙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 선물로 무비를 받았어요. 흑백 무비를 쓰다가 아기 좀 크면 알록달록 컬러 무비로 바꿔 쓰라고 두 개나 선물로 주셨네요. 이제 슬슬 아기 맞이할 준비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챙겨주셔서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오늘도 꿈음으로 태교합니다. 그렇군요. 02, 0290님. 아기 때는 정말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물론 또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받고 선물로 받고 챙겨주는 것들로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뭘 따로 준비할 게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제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나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기와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가 하면 1921번으로는 한 직장에서 30년 일하다 보니 회사 근처에 단골처럼 아프면 가는 병원 약국이 있었어요. 근데 약사님도 연세가 드셔서 힘들어 약국 문 닫고 병원도 9월 중순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뭐랄까 나의 시절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계속 울렁울렁한 오늘이네요. 꿈음으로 이 밤 마무리합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오, 네.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be your friend.
1: 음반 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100원, 500원 동전이 생기면 돼지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으곤 했는데 요즘은 동전을 보기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동전은 의외로 힘이 셉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동전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증표가 되고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앤공주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평범한 하루를 꿈꾸죠. 그런가 하면 영화 소방관의 제작진은 관객 한 명당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해서요. 4억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지난주 막을 내린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땡그란 동전상도 화제예요. 관객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에 동전을 던져 투표하고 그렇게 가장 많은 동전을 모은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사랑과 영혼 중에서 라이처스 브라더스 언체인드 멜로디였어요. 영화 생각도 나고 참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정동진 독립영화제. 해마다 정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올해도 아주 인기였다고 해요. 시그니처인 땡그랑 동전상. 재밌죠? 땡그랑 동전상. 발음 이거 잘 되시나요? 땡그랑 동전상. 매일 한 작품을 선정해서 땡그랑 동전상을 주고 모아진 성금도 바로 전달하는데요. 올해도 아주 성황리에 바쳤다고 합니다. 새삼 작은 동전.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생크림님, 맞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돼지저금통에 돈 모아서 아이들 피아노를 샀네요. 그럴 수가 있었나요? 얼마를 모으면, 몇 년을 모으면 그럴 수 있었죠?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하셨어요. 라큐님, 저는 쿠폰을 긁거나 카메라 삼각대 나사를 돌리는

용도로 100원짜리 하나를 가까이 두고 있네요. 네. 와, 여기서 엄청 성격이 묻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이런 용도로 딱 그렇게 어디 깔끔하게 딱 올려놓으셨을 것 같아. 농담곰님, 동전 요즘 쓰기도 쉽지 않아요. 한 번은 물건 사면서 쓰려고 했는데 잔금이 없다고 거부당한 적도 있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돈 내는 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을 좀 우습게 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전만 좀 있을 때는 아 동전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전 가지고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이렇게 전화도 걸고 했는데 새삼 추억이 떠오르네요. 첫 곡부터 아주 좋아요. 잘 듣겠습니다. 쌍문동 할머니님.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도 생방 중입니다. 어우, 우리 캡틴 코리아 특파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CBS 무비 매번 그 인스타 주소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목요일마다 메이크업을 하고 와요. 옷도 예쁜 거 입고 오고. 근데 비디님이 아까우시다고, 우리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까우시다고 해가지고 또 아 인스타 우리 라이브에서 한 번도 인스타에서 라이브 한 적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한번 켜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그 CBS 무비 인스타 주소 네 그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최강의 영화음악 하시면 오실 수 있거든요. 누르면 아마 지금 라이브로 제가 머리에 그 핀 꽂고 있는 여자 한 명 앉아있을 거예요. 걔가 저예요. 그리고 저희 부스 소박한 저희 부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은요 언제나 같은 번호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공짜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어요.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두 곡 들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원 생중계 중이네요. 제가 지금 저희 최강희 영화음악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글도 이렇게 이렇게 눈 돌려서 보고 있고 또 우리 레인보우 창도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두 곡 들으셨고요. 사이코, 현기증으로 유명한 거장 버나드 허먼의 작품이죠. 택시드라이버 테마 들으셨습니다. 딱 뉴욕의 밤거리, 서늘한 표정의 로버트 드니로 생각나시죠? 앞서 들은 곡은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 헐리우드 빛과 그림자를 담은 작품이죠. 바빌론 중에서 골드 코스트 리듬 잭스 파티였습니다. 네, 아, 저 피곤해 보인다고요? 저, 오, 피곤해요. 네. 바람이 분다 피로님. 오, 예리하신 건가 아니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건가? 아, 이렇게 부은 것 같지? 저 살은 좀 빠졌고 좀 부은 것 같고 지금 눈도 막 번져 있고 입술도 다 지워져 있고 여러분은 그 대기실의 배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녹화 가기 전에 사실 라디오는 제가 뭐 꾸미고 나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냥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 핀도 그냥 꽂고 있고 눈도 이렇게 번졌는데 아직 안 지우고 우리 피디님이랑 안방처럼 앉아있다가 라이브를 켜가지고 근데 피곤해요. 누가 피곤하게 한 사람은 없고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그 몸이 피곤한 날 자꾸 자고 싶은 날 네, 그런 날이에요. 또 이런 날에 또 감성이 있고 느낌이 있죠. 네. 자, 카르페디엠 16님도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네요. 강디 너무 예쁘세요. 자체 이원 생방 감상 중이에요. PC는 최영음, 폰은 강디. 감사합니다. 팅커벨님, 요즘 쉬는 기간이라 하루에 한 편씩 영화 보고 있어요. 아, 좋겠다. 부럽다. 강디가 추천해준 오만과 편견, 브루탈리스트도 봤고, 브루탈리스트 마음 어렵지 않으셨어요? 일본 영화 오디션 큐어도 봤어요. 오늘은

섹스어 센시빌리티. 아, 센스어 센시빌리티. 어우, 너무 큰 실수를 했네. 센스어 센시빌리티 볼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센스 앤 센시빌리티. 네. 그러시군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두 개. 와, 많이 보시네요. 근데 영화를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몰아서 보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솔직히 한두 개, 한 개 아니에요? 네. 카페라떼님. 귀로만 듣다가 회원 가입 후 처음 글 남겨봐요. 강인이 목소리 편안하니 좋아요. 감사합니다. 7911님. 한의원 진료받으러 와서 반가운 영화음악 강디 목소리 들어요. 몸은 아프지만 왠지 위로가 됩니다. 아픈 거 빨리 나으세요. 시영임다님. 오늘 컴활 시험 치러 갑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번 주 불합격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하셨습니다. 컴활? 컴활이 뭐의 줄임말일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0209님은 하루하루가 영화 한 장면 같대요. 어떤 장면은 지우고 싶고, 어떤 장면은 다시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어떤 장면은 정말 빨리 돌리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영화는 늘 다음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힘든 장면이 끝나면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장면도 찾아오겠지요. 하셨습니다. 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곡도 있는데 그 곡도 시간 되면 지금 준비됐네요. About Time 주제곡 신청하셨거든요. How Long Will I Love You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골딩 How Long Will I Love You About Time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네, 트와일라이트 중에서 아이언 앤 와인의 플라이틀리스 버드, 아메리칸 마우스 들으셨습니다. 에드워드와 벨라가 엔딩 장면에서 함께 춤출 때 흘렀던 그 로맨틱한 곡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서 이 곡 뭐지? 뭐였지? 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좋네요. 아, 지금 저희가 막 외모 얘기도 하고 라이브 얘기하니까 라이브인 줄 알고 오늘 레인보우로 들어오셔서 그 보라 눌러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오늘 보인 라디오 하는 날은 아니고 그 인스타, 저희 인스타로 제가 라이브 라방을 한번 켜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붕괴되고 있다. 네, 였습니다. 토박이님,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니까 뭔가 선물 받는 느낌이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아님, 저는 어제 마루 및 아리에티 보고 왔어요. 재개봉했군요. 뭐랄까요? 초록초록한 화면에 푸릇푸릇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제가 또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인지 기분이 별로였다 해서 저도 어제 기분이 별로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쫑알쫑알 나눴었거든요. 아, 정말 이런 초록초록 푸릇푸릇한 화면 마루 및 아리에티 보면은 기분 전환 확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살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펼쳐지는 인생 밸리 드라마예요. 시사회 날짜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하나 더 있죠?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립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그리고 본인 성함 함께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또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시죠.

오늘 퀴즈는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다가 어떤 배우인지 아시겠거든 정답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 배우로 말하자면 미남이긴 한데 옆집 형이나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아낼 수 있는 연기의 폭이 아주 넓다는 평도 많죠. 무엇보다 이 배우 지적입니다. 구디런팅에선 벌써 아시겠어요? 반항적인 수학천재로 또 마션이나 인터스텔라에서는 천재 우주과학자로 분해서 특유의 지적인 매력을 보여줬죠. 실제로 구디런팅에선 직접 쓴 각본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기도 했어요. 어쩜 이 배우 똑똑한 데다 몸도 잘 씁니다. 전형적인 스파이물의 틀을 깬 본 시리즈에서는 뛰어난 액션을 선보이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죠. 뭐 벌써 정답 정답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도 힌트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이 배우 구출 전문 배우로 유명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인터스텔라, 마션 유난히 구출당하는 역할을 많이 맡아서 미국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이 배우를 구하는 데 쓰인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배우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는 머나먼 여정에 올랐습니다. 바로 500만 관객을 넘어선 화제작 오디세이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을 맡아서 멋진 액션과 지략가의 면모를 두루 선보였어요. 참 멋있었죠. 그러고 보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는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에 이어서 세 번째 작업이네요. 둘은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감이 있어서 참 보기도 좋아요. 자, 구디런팅, 본 시리즈, 마션에 이어 화제작 오디세이까지 이 배우 누구일까요?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 최강의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좋다, 퀴즈가 좋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디세이 중에 Another Name, 또 본 아이덴티티 중에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맞습니다. 4167님, 뇌까지 섹시한 그 맷 데이먼. 뇌생남, 맞아요. 정말 참으로 진정한 뇌생남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이번에는 몸까지 정말 두툼하게 만들어 오셔서 네, 그 거친 액션, 그 둔탁하면서도 재빠른 액션 너무 멋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맷 데이먼입니다. 9197님, 정답 맷 데이먼. 방 안에서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야구장 직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5210님, 정답 맷 데이먼. 이번 오디세이에서 진짜 멋있었어요. 중후한 남성미. 맞아요. 본 시리즈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 멋있는, 그쵸? 알디님, 정답 맷 데이먼. 나이 들수록 더 연기가 깊어지더라고요. 멋져요. 2904님, 정답 맷 데이먼. 평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남자. 유유, 크크크. 오디세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셨군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5808님, 강디, 전 요즘 휴식기 또는 안식년입니다. 네, 일반 문자인데 제가 이걸 지금 같이 소개했네요. 음악 듣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넘넘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문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를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맷 데이먼 님이 나오신 영화 중에 한 곡 더 노래 듣고 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마션 중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최강희 영화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곡은 마시안 중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였습니다. 오늘도님, 오늘 길이의 뭉치 예매했어요. 다행히 12시부터 상영 시작이네요. 하셨습니다. 아, 어제 개봉했죠? 어제? 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3600님, 체험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콘크리트 녹색 섬 시사회에 다녀왔는데 개포 주공 재개발 단지에서 40년 넘게 자라온 6만여 그루의 나무들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대부분 무참히 베어졌던 현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영화는 그 과정을 7년 동안 기록한 다큐멘터리예요. 결국 나무를 잃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되묻게 되고 대안과 희망의 가능성을 조용히 심어주는 영화 같았어요. 영화가 끝난 뒤에 객석에서 모두 박수를 쳤는데 그 박수 역시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하셨습니다. 3600님. 너무 좋은 영화 설명 감사해요. 와,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는 영화네요. 꼭 봐야겠어요. 이런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아, 뭉클한데요? 저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됐다. 책임만 묻고 원망하고 끝나는 영화는 기분만 안 좋고 정말 서로를 분리만 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건 비난하게 만드는 영화는 좀 별론데 작은 희망을 심어주는 영화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전 지금 도착했는데 팝콘 냄새가 배고파지네요. 극장에 지금 도착하셨군요, 오늘도님. 네.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인 거 싫어해요, 도박이님. 아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13분이나 남았는데요. 아니, 아까 문득 이제 음악 나가는 사이에 갑자기 제가 어저께 치미 부유캔을 봤거든요. 갑자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웬 말인가 싶지만 맷데이먼 하면은 그 시대에 같이 전성기를 누렸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두 사람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났는데. 그래서 어저께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또 디카프리오 연기를 또 한참 감상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스타 라이브 하는 동안 레오나르도 대 디카프리오 대 맷데이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뜬금없이 네, 디카프리오 영 하셨네요. 또박이님. 네, 저는 맷데이먼에 한 표 하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김성별님.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0: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동방,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강디 러브님, 오늘도 멋진 음악과 영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하셨네요. 네, 여러분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오늘 끝곡입니다.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교통통제에 사용되는 노상표지 가운데 원뿔 모양의 트래픽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뭐 라바콘, 삼각콘, 꽃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한 트래픽콘이 있다고 하죠. 항구도시 글라스고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웰링턴 공작 기마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은 트래픽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사람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스코틀랜드 트래픽콘은 이곳 사람들의 유머와 특유의 기질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동상에 트래픽콘을 씌우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동상이 손상될 수도 있어서 시에선 수시로 치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시대를 반영하는 상징이기에 사람들은 트래픽콘을 씌우는 걸 멈추지 않죠. 단순한 훼손이나 무작위 장난이라기보다 유쾌하고 반항적인 도시 문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멋진 표시이자 또 유쾌함과 친근함을 보여주는 스코틀랜드 트래픽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모던 타임스 가운데 스마일, 테너 러셀 왓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 트래픽콘 혹시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근엄하게 말을 타고 있는 웰링턴 공장 머리 위에 주황색 트래픽콘이 떡하니 씌워져 있습니다. 말 위에도 씌워져 있더라고요. 사진 찾아보시면 아마 피식 웃음이 나실 거예요.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이제는 글래스고를 상징하는 하나의 풍경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또 콘도 모습을 바꾸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스코틀랜드 출신 금메달리스트들을 기념해서 금색으로 칠한 콘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도시의 기쁨이나 이런 생각을 함께 표현하는 상징이 된 셈이죠. 이 도시의 상징이라는 게 뭐 꼭 거창하고 근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 한번 웃게 만들고 그 도시를 조금 더 친근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전통 하나쯤은 오래 남아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도 피식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일 하나쯤 생겼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소품 옵스 51 가운데 6번째 곡 감상적인 왈츠 왈츠 센티멘탈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정경화의 바이올린 그리고 필립몰의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정말 센티멘탈합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츠오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를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흑 바리아치오넨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를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도설탕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출근길이에요. 아, 이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직장을 그만 일을 그만하게 되셨는데 통보를 받고 조금 마음 아프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오셨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시래요. 아당님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목동에 있는데 가끔 시간이 맞을 때면 CBS 바로 앞 오목공원에 앉아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었어요. 잠시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졌거든요. 이제 그 평화로운 시간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출근. 씩씩하게 잘 다녀오려고요. 아당님들 덕분에 많이 힘났어요. 마지막 출근 잘하고 올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요 앞이시네요. 오목공원이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방송 끝나고 식사하러 또 그 공원 가로질러서 식당에 갈 때도 종종 있거든요. 아유 그러시구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씩씩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 출근 잘 하시고요. 또 마지막 다음엔 또 시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지 그 소식도 꼭 우리 아당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나는 삶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꿈꾸곤 했다. 그 대단한 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엄청나게 즐겁거나 신비롭거나 열정 가득하고 자유로운 어떤 삶이 있을 거라 믿었다. 바다의 섬들 위를 경비행기 타고 나는 지브리의 붉은 돼지 속 삶이든 끝없는 모험을 떠나는 만화 원피스의 삶이든 세계를 자유롭게 방랑하는 순례자의 삶 같은 무언가가 내 미래에 실제로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청춘 시절을 지나보내고 그저 하나의 삶에 정착하게 될 무렵이 오니 삶이란 그리 엄청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나는 20살 때 유럽 여행 가이드의 삶을 동경했는데 사실 외국이든 어디든 그곳에서는 또 그곳에서의 생업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따금 여행은 다녀올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고 연금을 고민해야 한다. 어디서든 묵묵하게 자기 업에서의 실력을 쌓아야 하고 질이 멸렬할 수도 있는 수많은 시간을 견뎌야 한다. 삶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별한 무언가 있을 것 같았지만 실은 그저 오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삶을 들여다봐도 그리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다. 그냥 밥벌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해서 노후 대비할지 고민한다. 아이가 학교 입학하니 어떤 책가방을 사줄지, 이번 주말에는 또 근교에 뭘 하러 갈지 생각한다. 오늘 하루 무슨 책을 읽을지, 이번 휴가는 어디로 3박 4일 다녀올지 골라본다. 삶이라는 게 거기에서 벗어나 어디 화성을 가는 것도 아니고 만화 속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며 황금으로 지어진 성을 찾으러 떠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삶은 순환하는 것이다. 봄이 오면 아이랑 밖에 나가 부지런히 땅을 파며 벌레를 찾을 것이다. 여름이 오면 와 수박 나왔다 기뻐하며 한 덩이 사서 썰어먹으며 에어컨 아래에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볼 것이다. 다시 겨울이 오면 트리를 꾸미고 뱅쇼를 끓이다 한 시절을 보낼 것이다. 좋아하는 형의 작업실에 찾아가 수다 떠는 날들이 더 이어지길 바라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으로 일주일쯤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삶은 끝난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늘의 일상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내 일을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다. 확실히 그 두 가지만 이루어도 그 삶에는 더 바랄 게 없다. 그 모든 게 지금 여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도메니코 모디뇨의 볼라레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루티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정지우의 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드렸던 그 글의 소제목이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는 나에게도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결국 대부분의 날은 일하고 밥 먹고 사람을 만나고 뭐 계절이 바뀌고 이러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흘러가죠. 어쩌면 중요한 건 특별한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에서 특별함을 발견해가는 일이 아닐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를 떨고 또 여름이면 수박 한 통 사서 나눠 먹고 가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결국 저자의 말처럼 지금 여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라신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새벽이면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들의 합창소리와 또 한낮에는 여름을 보내기 싫은 매미들의 합창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계절 전환의 길목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떠나가기 싫은 매미들 요새 좀 시끄럽죠. 아마 아까 전에 둘레님 말씀처럼 곧 가야 된다는 걸 알아서 마지막 절규하듯이 더 소리를 지르나 봐요.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밤에는 제법 가을 같은 또 풀벌레 소리도 나고요. 정말 계절 전환의 길목이네요.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무더위가 꺾여서 지내기 괜찮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간주곡 듣겠습니다. 야누스 발린체 플룻과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D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야누스 발린체 플루트,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계속해서 듣는데요. 오늘 들을 곡은 나디아의 테마입니다. 이 곡이 원래 미국 CBS의 초장수 드라마죠. The Young and the Restless의 테마로 사용된 음악인데요. 근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정말 그 전설적이었죠. 10점 만점의 전설을 만든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 나디아 코마네치 기억하시죠? 그 코마네치의 경기 하이라이트에 이 음악이 사용되면서 이후에 나디아의 테마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건 정작 코마네치가 올림픽 경기에서 이 곡을 사용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방송을 통해서 그녀의 모습과 음악이 만나면서 새로운 제목과 기억을 얻게 된 경우죠. 아마 방송 PD께서 이 곡을 그 하이라이트에 매치시켰을 텐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곡이 나디아의 테마로 불리게 된 거죠. 벨리드 보존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인데요. 자, 김지연의 바이올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파리스 김지연의 연주였습니다. 나디아 스테마, 미국 CBS 초장 드라마인 The Young and the Restless의 테마로 사용됐던 곡인데 코마네치의 하이라이트, 경기 하이라이트에 이용되면서 사용되면서 이것이 나디아의 테마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음악이 참 환상적이네요. 김하정님 오늘 생일이시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아단 가족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또 4947번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부터 덥네요. 어제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와보니 머리를 찍혀서 두 방 스테이플러로 꿰맸다 하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씻기도 불편하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았는데 상처까지 나서 너무 속상해하네요. 몸도 마음도 지치나 봐요. 챙겨야 할 게 많아서 작아진 어깨가 짠합니다. 조금이라도 짐 덜어주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해주면 된다는 남편들 고맙고 미안해요 하시면서 음악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유, 많이 다치신 걸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뭔가 힘들 때 이런 일까지 같이 있으면 굉장히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이렇게 걱정하고 사랑하는 아내분 계시니까 그래도 다시 힘내실 겁니다. 저도 힘 보태드리고 싶어요. 신청해 주신 거 꼭 남편분과 함께 들으십시오. 손태진의 1, 2부로 델라모레 신청하셨어요. 손태진 씨가 속해 있는 포르테디 꽈트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사랑에 관한 책.

포르테 디콰트로의 Il Libro dell'Amore, 사랑에 관한 책, 4947번님의 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남편분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아, 임근영님이 와, 오늘도 아당 선곡 너무 아름다워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아당 엿장수님이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가니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풀림 냄새를 맡을 정도로 날씨가 온순하네요. 다시 더위의 터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을로 고고고 하셨습니다. 아, 이심전심입니다. 정말 이 상태로 그대로 가을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3943번님이요. 정호님, CBS 다른 방송에서는 커피 쿠폰 엄청 많이 주는데 아당은 커피 쿠폰이 좀 귀한 것 같아서 우리 아당은 좀 가난한가 하는 걱정이 됐어요. 우리 가난한가요, 정호님? 하셨어요. 아, 저희 제가 막 커피 쿠폰 드린다는 말씀을 자주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 작가님이 청취자분들께 커피 쿠폰 많이 보내드리고 계세요. 우리 3943번님 안 받으셔서 모르셨나 봐요. 제가 종종 자주자주 커피 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저희.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막스 브루크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듣겠습니다. 제랄 코세이 비올라 그리고 켄트 나가노가 주연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막스브로크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아, 왜 이렇게 좋죠? 제라르 코스의 비올라,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당님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연주 일정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저 대신 특별한 두 분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아당님들에겐 친근한 두 분이죠. 배우 박건영 씨와 리베란테 김지훈 씨가 스페셜 DJ로 우리 아당님들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두 분은 각각 다른 매력으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잘 이끌어주셔서 저도 참 든든하고 고마운데요. 무엇보다 늘 배려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아당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무대에서 좋은 연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주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게요. 다음 주부터 박건영 씨, 김지훈 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도 꼭 들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제가 자리 비운다니까 또 섭섭해 하시면서도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일본의 국제 콩쿨 심사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9월 초에 또한 열흘 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투어를 합니다. 그때 또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야당님들 공연장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송 계속 들을게요. 두 분. 제가 워낙 믿는 두 분이니까요. 자, 뭐, 당장 내일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바흐의 칸타타.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목동에서의 목동 김정원은 잠깐 자리를 비우지만 계속 이렇게 한가로이 풀을 뜯고 계시면 됩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지금 듣고 계시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노를 가수 이선희의 1993년 동요 음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참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 같죠? 맑고 고운 목소리, 이선희 씨의 목소리는 정말 너무 좋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M이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구,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서관에 대여하러 갔는데 신간이라 그 도서관에 없어서 희망도서 신청했더니 새 책 구입해서 대여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아당에서 소개되는 책 많이 읽고 마음도 더 살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이런 말씀 죄송한데 너무 예쁘시네요. 네,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소개해 드리니까 아, 이렇게 소개된 발췌된 글 하나 듣고 아, 책 전체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책 이렇게 도서관에서 대여도 하시고 또 해서 다 읽어보면 너무 좋죠. 0916번님이 제 투어 일정 물으셨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제 인스타 계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 외에도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 더 클래식 경남 투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경남 지역의 4개 도시 양산, 진주, 김해, 창원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1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들은요. 티켓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가운데 14번째 곡.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짜르톤 싱엔트. 우리말로는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이런 뜻인데요. 피터 프랭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가운데 뽀로우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 더 탱고 프로젝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좋은 책들 소개시켜줘서 하루하루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에 소개된 책을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가운데 14번째 곡 자르톤 징엔트 보내드렸습니다. 피터 프랭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600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정호님. 올 여름엔 야간 택배하는 동생 일을 도와줬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 도움되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한 달 보름 지나면서 힘든 게 쌓였는지 감기 몸살에 고생했는데 나을 무렵에는 택배하다 넘어져서 또 다쳤네요. 매일 새벽에 일하면서 제 방 듣다가 오늘은 아파서 병원 와서 낮에 아침에 듣고 있어요. 새벽 택배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멋진 음악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이고 동생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새벽 택배 막

몸살에 또 넘어지시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은 또 병원에서 듣고 계신다니까 얼른 나으셔서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 더위에 어딘가에서 무거운 상자 나르고 계신 모든 택배 기사님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한 가지 예고 드릴게요. 내일 금요일 2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고 한국을 무척 사랑하는 200만 유튜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올리버쌤과 그의 아내 정다운 씨인데요. 두 분이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랜 애청자이자도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래요. 우리 올리버쌤 부부가 준비해온 나만의 음악 앨범을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야기도 나눠볼 건데요. 우리 올리버쌤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질 나만의 음악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퓨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과 함께합니다. 19세기 초 러시아의 한적한 시골 영지. 계절이 흘러가듯 조용히 흘러가던 삶 속에 한 젊은 여인의 마음 속에서만 조용히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오페라를 두고 서정적 전경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보다 인간의 내밀한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작품이라는 뜻이었죠. 시골 처녀의 순수한 사랑과 그 사랑을 무심히 거절한 한 남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뒤바뀐 두 사람의 운명. 예프게니 오네긴은 그렇게 어긋난 사랑이 남긴 회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장인물들 살펴볼까요? 타티아나 라리나는 시골 지주의 딸입니다. 내성적이고 몽상적인 성격으로 책 속의 사랑 이야기에 깊이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예프게니 오네긴은 도시에서 온 귀족 청년입니다. 무엇에도 진심으로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삶의 권태를 느끼는 인물입니다. 블라디미르 렌스키는 오네긴의 절친한 친구이자 타티아나의 동생 올가를 사랑하는 젊은 시인입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레민 공작, 훗날 타티아나의 남편이 되는 인물로 진중하고 성숙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리나가의 정원. 책만 읽으며 몽상에 잠겨 지내던 타티아나에게 동생 올가의 약혼자인 렌스키가 자신의 친구 오네긴을 데려옵니다. 첫눈에 타티아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도시적이고 냉소적인 그의 모습이 그녀가 소설 속에서 그리던 운명의 남자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날 밤 타티아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촛불 아래에서 밤새 편지를 씁니다. 설령 내가 파멸한다 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꿈속에서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수하고도 대담한 고백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써내려갑니다.

무스카의 포기부동이야. 설령 내가 파멸한다 해도. 타티아나의 편지 장면에 흐르는 아리아고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 그리고 발레르 게르기에프가 주연한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뒤 오네기는 타티아나를 직접 찾아옵니다. 그녀의 편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답은 그녀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네기는 담담하게 또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결혼이라는 굴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며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당신을 사랑하려 해도 나는 곧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지쳐버릴 사람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당신을 이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 얄미운 도시 남자. 친절을 가장한 그 거절은 타티아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오네기네 아리아 위민의 피살리. 당신은 제게 편지를 쓰셨죠.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 그리고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영도님, 목소리 깡패라고. 아, 정말 멜로디는 너무 아름답고 목소리 최고고 정말 너무 좋네요. 축복복 동행님이 거절에도 존중이 있어야 하며 소중한 사람의 가치는 잃고 나서 깨닫기보다 곁에 있을 때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뭐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주셨네요. 호호맘님은 제가 만약 어렵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저렇게 차가운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아, 정말 이 타티아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 시간이 흘러 타티아나의 명명일을 축하하는 무도회. 조촐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오네기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불쾌해합니다.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렌스키를 골려주려는 마음에 그의 연인인 올가에게 계속 춤을 청하면서 일부러 친구를 자극합니다. 순수하고 다혈질인 렌스키는 그것을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이죠. 처음엔 짓궂은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고 결국 결투가 선언되고 맙니다. 결투를 앞둔 새벽, 홀로 남은 렌스키는 자신의 짧았던 청춘과 사랑했던 올가를 떠올립니다. 내 청춘의 황금빛 나날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내일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운명의 화살은 나를 스쳐 지나갈 것인가? 명중할 것인가? 올가, 나는 그대를 사랑했다. 친구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 앞에서 그는 담담히 마지막 밤을 노래합니다.

차이콥스키의 이 특유의 이 슬픔이 담겨 있는 이 선율 정말 최고네요. 렌스케아리아, 쿠다 쿠다 위 우달릴리시, 내 청춘의 황금빛 나날들은 어디로? 이 곡을 오늘은 테나 피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보내드렸는데요. 이때는 독일에서 이렇게 외국의 오페라들을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본인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분달리시가 독일어로 이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리아를 정말 최고로 잘 부른 사람이 분달리시 같아요. 그래서 분달리시의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독일어는 Wohin, Wohin, seid ihr entschwunden 이렇게 노래를 하죠. 어디로 갔는가 너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동이 트고 결투가 시작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일로 결투까지 하나요? 이렇게 무도회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일로. 그러나 두 사람은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고요. 오네기는 자신의 총알로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 렌스키를 쓰러뜨립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난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친구를 잃은 죄책감을 안고 오네기는 오랫동안 외국 타지를 떠돌며 세월을 보냅니다. 몇 년 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무도회. 오네기는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합니다. 기품 있는 귀부인으로 성장한

티아나, 예전에 시골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남편 그레민 공작이 서 있습니다. 그레민은 오네긴에게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들려줍니다. 사랑은 모든 나이를 지배하죠. 젊음의 뜨거운 심장에도, 늙어가는 이의 마음에도 사랑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타티아나가 내 삶에 들어온 뒤에 삭막했던 나날들은 봄날의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오네긴이 거절했던 그 순수한 사랑이 이제 다른 남자의 가슴 속에서 아주 성숙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0: 그래민의 아리아, 사랑은 모든 나이를 지배하죠. 베이스 파타 브루츠라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레바인 씨와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그래민의 이야기를 들은 오네기는 비로소 뒤늦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습니다. 한때 자신이 냉정하게 뿌리쳤던 그 순수한 사랑이 이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오네기는 타티아나에게 달려가 자신의 사랑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근데 타티아나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을 확인하지만 타티아나는 이미 그래민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오네긴. 저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저는 평생 그에게 성실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네긴이 그녀를 뿌리쳤고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뿌리칩니다. 타티아나는 오네긴을 떠나고 오네기는 홀로 절망 속에 남겨진 채 이야기는 막을 내리죠. 어긋난 사랑 시간. 예프게니 오네기는 1879년 3월 29일 모스크바 음악원 학생들에 의해서 소박하게 초연된 작품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알렉산더 푸시킨의 운문 소설을 원작으로 삼으면서도 장엄한 사건보다는 이 인물들의 섬세한 내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작품을 오페라가 아닌 서정적 전경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사랑, 청춘, 회한, 그리고 어긋난 타이밍. 타티아나의 순수한 고백과 절제된 성숙, 오네긴의 권태와 뒤늦은 깨달음, 렌스케 짧았던 청춘과 그 덧없는 소멸.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시간이 만들어내는 엇갈림이 예프게니 오네긴을 유난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비극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우리는 나중에 후회 없이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페라는 그 질문을 우리 각자의 가슴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뾰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다음 주에는 못 오겠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다른 오페라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이야기 찾아서 제가 돌아오는 아리아의 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가지 재밌고 신기한 건요, 이 예프게니 오네킨 원작을 쓴 푸시킨도 결국 결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결투를 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그랬대요. 아내를 둘러싼 소문 때문에 벌어진 결투였는데요. 총상을 입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그려낸 렌스키의 운명을 본인이 그대로 따라간 셈이죠. 이야기 속 비극이 곧 그의 삶이기도 했다는 게 이 오페라를 또 다 이렇게 훑고 나니까 더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이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의 3막 도입부에 등장하는 폴로네이즈인데요. 이 덧없는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오네긴이 화려하게 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 무도회에서 오네긴은 귀부인이 된 타티아나와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이 폴로네이즈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센의 연주로 흐르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전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더 부러울 것이 없음을, 온전히 충만한 오늘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마뉴의 주제 김성수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후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복음 앞에 겸손했던 그를 주님께서 온 교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울어도 못하네 신영옥의 음성으로 듣고요. 내 주여 뜻대로 황병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박운성 님께서 오정묵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먹보다도 더 검은 박미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광나루 남성 중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12번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시는 박미향님, 오늘도 찬송과 함께 예쁜 아가들과 이 시간 보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가들의 애칭일 것 같은데 동그리, 단단히, 꼬미, 예쁜 이름들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최혜선님께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 지금이 풍족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님은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시드니라고 하시네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함께 하시는 토마스님 반갑습니다. 좋은 예감님, 오늘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보라미님, 남쪽 지방 거제도 비 피해가 심합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또다시 태풍이 온다 하니 더 이상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라신님께서도 거제와 통영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재난당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또 김보현님께서도 큰 비로 엄청난 사태가 난 지역을 회복시키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희님께서도 거제 비 피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나단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7816번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듣고 버티고 버텨왔습니다. 이제 저에게서 먹구름이 걷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겠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찬양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내 진정 사모하는 이관욱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를 편곡했습니다. 아이노스 창단의 곡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시아 조의 찬양 2부 첫 곡이고요. 이어서 윤한기의 음성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21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은 연합과 동거의 칭송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세상에는 선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름답지만 선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더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선하고 더없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언급된 형제가 연합

합하여 동거함입니다. 물질계를 살펴보면 연합과 동거를 통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과 더불어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소금이지만 성분을 분리하면 죽음을 초래하는 유독한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생명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도 산소와 수소의 결합체입니다. 산소는 뜨겁게 타는 물질이고 수소 역시 폭탄에 사용될 정도로 타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합하면 불을 끄는 물이 됩니다. 이처럼 시인은 형제 간 연합과 동거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에 빗대어 칭송하며 극대화시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과 식물의 수분을 공급하는 이슬처럼 은혜를 받아야 동거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고 은혜 아래 거하며 연합과 동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에 젖어들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방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재청의 음성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보내드리고요. 수원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꽃마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토요일에 진중세례식 축하 찬양곡이라고 세례받는 장병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와 기쁨 잘 전하고 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죠. 수원시립합창단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고란초님 오랜만인데요. 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는 소감으로 눈물 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초병희님 출석합니다. 아멘. 김사랑빈님께서도 감사 인사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진영님께서는 포항으로 출장 가려고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언젠가 나를 쓰실 거라는 믿음 붙잡고 오늘도 나는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셨는데요. 진영님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쓰고 계시죠.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진영님을 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신예숙님께서 찬양 청해 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강명식, 조준모, 한웅재, 이길승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 신청하신 곡 알리 브라이언, 손승연, 연이엘, 윤형빈, 신효선, 한수지 함께했습니다. 세움 보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회복된 관계는 모든 실제, 즉 하나님, 인간, 모든 창조된 세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레엄 골즈워티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회복시키소서 클래식 화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황혜련의 음성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선한 능력으로님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트루바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0: 둘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자연 한알.
4: 6947번. 마음의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동신교회 동신코랄의 찬양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0: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MBC 건축 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6: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0: HLKY.
1: 성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글을 쓸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보다 우선은 초안을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써 내려가다 보면 무엇을 고치고 어떤 내용을 더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글은 완성된 문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툰 문장을 다듬으며 만들어집니다. 새 아침도 한 편의 초안과 닮았단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를 선하게 다듬어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금요일의 첫 문장을 시작해 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구미 애청자시군요. 자유바다님,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비 내리는 아침. 샬롬. 다산소리님, 비가 오려나 봐요. 많이 흐려 있어요. 웃음꽃님 계시는 안산도 비 온대요. 예, 서울은 흐리고 습기 가득 후텁지근한 아침이에요. 제가 집에서 나설 때 제가 있는 곳도 비가 몇 방울씩 조금 내렸습니다.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오늘 아침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내리는 비는 여러분 절대 맞으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세 개의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이 찬송가가 생각나요. 고란초님 주신 노래인데요. Sweeter as the years go by. 큰 죄에 빠진 나를.

러닝 7km 완료했는데요. 저는 신나는 음악보단 미나님 방송 들으면서 뛰면 마음이 평온해지니 러닝이 더 신나져요. 늘 감사합니다. 와, 홍짱님, 지금 시각 6시 23분인데 벌써 러닝 7km 완료. 대단하신데요. 예, 뭔가 빠르고 신나는 곡을 틀어드려야 아침 운동 하시는 분들께 더 흥이 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찬송가를 원어로 듣는 시간이다 보니까 찬송가 중에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곡보다는 좀 느리거나 보통 빠르기인 곡들이 많아서 좀 그렇다. 아침 운동 하시는 분들의 좀 흥이 떨어지면 어쩔까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홍짱님, 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인데요. 잔잔한 곡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운동의 능률이 오른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Just as I am,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오늘 어메이징한 날을 기대합니다. 폴 방님, 내 삶의 산소와 같은 CBS 레인보우가 있어 무척 행복합니다. 조병현님, 탄수화물과 같은 방송,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맙습니다. 배상진님, 야, 좋은 말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내 삶의 산소와 같다. 탄수화물과 같은 방송이다. 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허리띠 버클에는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요청했죠. 전쟁터에서 총뿌리를 겨눈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는 습성은 오래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길,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그리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내 뜻을 이루어 주실지를 묻죠. 하지만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엎드렸듯이 우리도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하나님 편에서

회사 주차장에서 내리지 않고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한수님의 발목을 붙잡은 곡들이었네요.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제비꽃님, 어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라디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불교 신자인데 CBS를 듣는다며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맞아요. 저한테 사연을 이 시간에 주는 분들 가운데도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꽤 계십니다. 성당 다니는 분들은 뭐 많으시고. 그래서 누가 듣더라도 익숙한 곡들을 틀어드리고 싶어서 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목마른 사슴 이 두 곡을 골랐어요. 뭐 거의 국민 찬양곡이라고 해도 되죠. 선우 정우 아빠님은 중국 북경에 출장 와서 듣고 계시대요. 여기는 한 시간이 늦어 새벽 5시 20분입니다.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주께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의 창문 밖 풍경이 정지 장면입니다. 바람 한 점 없네요. 여러분 계신 곳도 그런가요? 나무들도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고요. 건너편 건물의 깃발들도 그냥 가만히 축 처져 있습니다. 정지 장면이라 창문이 아니라 큰 그림 액자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해서 좀 후텁지근하고요. 아 그리고 미세먼지 수준 나쁘니까 오늘은 여러분 마스크랑 우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넌 나의 햇살, 세상이 어두워져도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 You are my sunshine. 정미나의 Amazing Grace 금요일 아침 1부 여기까지입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그만둬?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이죠. 비싸게 샀지만 막상 입어보니까 나랑 안 어울리는 옷, 사놓고 몇 번 안 쓴 운동기구, 반쯤 듣다만 강의처럼 버리거나 그만두는 게 나을 걸 알면서도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콘코드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쓴 돈과 시간은 되찾을 수 없는데도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처음 보는 거라면 나는 오늘도 이걸 선택할까? 뭐 당장 옷장을 비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저 아까워서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건 없는지 잠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까워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좋아서 계속 곁에 두고 싶은 것들로 채워보면 좋겠어요. 아침은 새로운 선택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니까요.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첫 곡 소개해야 되죠. 존 메이어의 New Light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계속 생각 중이었거든요. 계속하는 이유가 좋아서일까?

0: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더 큰가, 너무 좋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 어느 쪽으로 나는 기울어져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하이 하이 하이퍼스.
15: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6: 1533-1566 세라하임.
1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8: 서울사

0: 스팬다우 발레 트루 2691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020614151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7158님 조기축구하러 차로 50분 이상 새벽에 가는데 이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좋아서겠죠.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50분 이상 달려서 조기축구를 하시는군요. 조기축구 사랑하시는 남성분들 진짜 많으시죠. 고래밤님은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와 여는 아침을 좋아서 애청할까요? 아까워서 듣고 있을까요? 야, 이 질문을 이렇게 응용하실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네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악은요, 오기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게 얼만데 하면서 오기로 들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서 듣고 계신 거 맞죠? 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19분 20분 됐네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을 장마 얘기가 나오던데요.
1: 네, 9월을 앞두고 기압계 변동이 많은 이 시기에는 가을 장마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바로 태풍인데요. 지금 태풍은 멀리 있지만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발생해서 관부근 해상에서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0: 다음 주 날씨가 이 태풍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가을 장마 형태의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아직 비 피해가 다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큰 비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 주에는 태풍 정보도 계속 잘 확인해야 되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0: 네, 오늘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강릉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30도, 대전 32도, 전주와 대구는 부산까지 3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과 전북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7도, 광주와 대구는 24.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0299님 신청곡이었고요. 조지 마이클의 Face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뱃살이 뚠뚠님 어떻게 뺀 살인데 절대 다시 뱃살 뚠뚠으로 못 돌아가요. 아까워서 야식 못 먹고 운동 못 끊습니다. 야 이럴 때는 아까워서 계속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계속 아까워하세요. 뱃살이 뚠뚠님. 5736님은 타방송 듣다가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왔습니다. 예! 낮에 직장에서 들어서 어느덧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들 간식 준비, 아침 준비, 출근 준비 중에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5736님.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우리 5736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 있는 날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있어요.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하신 후에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도 적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5919님께서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뜨거운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제 따가 괜찮은 아침이죠. 아직 낮엔 덥지만 아침에는 따 잘 어울립니다. 5919님께 보내드려요.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Save Your Tears 그리고 키드 라로이 저스틴 비버 스테이

정답은 없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필대로 어울리는 노래들 골라주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금요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발걸음이 좀 가벼운 건 불금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버텼고

우리의 한 주가 드디어 엔딩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와 이제 끝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노래 제목처럼 끝나지 않는 이야기 월요일은 또 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잠시 멈춰서 이 노래 들으면서 한 주의 수고를 토닥여주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뒤에 어떤 노래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김범수의 지나간다. 4035님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평일도 지나고 좋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김범수의 지나간다 청해 주셔서 코디송 완성! 구름이님이 작은 아이 출근시키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출근 준비하면서 들어요. 부활 짱! 7860님도 남편이 부활 노래 제일 좋아한다고. 와, 부활 노래로 청춘의 날들을 가득 채웠던 분들 많으실걸요. 많죠. 7904님은 김범수 씨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보내주셨네요. 자, 주디와 음악 코디,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4035님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듣고 계세요. 4279님께서 비 오는 아침에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곡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이 곡 어때요? 모노의 Life in Mono, 5780님 신청곡이에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755님 신청하신 매치박스 20의 언웰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입으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공공연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미국 뉴욕 증시가 장기 국채 금리의 재상승과 국제 유가 급등, 월마트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물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직원 21명을 상대로 274차례 전화해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8,60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연구팀이 도쿄도 거주 남녀 만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절반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10만 기를 넘어서면 희미한 천체들이 위성빛에 묻혀 아예 보이지 않게 되면서 지상에서의 천문학 연구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유럽 천문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충청 이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3도, 광주 35도, 부산은 32도로 무덥겠습니다.

0: 제임스 봉님, 출장으로 열차에 몸을 싣고 갑니다. 이 시간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신나는 라틴 음악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마침 이노 연호맘님께서 딱 맞는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거예요. 뭔가 쾌감이 있네요. 리키 마틴의 She Bangs 들으시면서 8월 21일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이었고요. 코파는 곰돌이님께서 아까 뉴스콕에서 한국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8,604명이 됐다는 뉴스 들으시고 100세 인생 노래 한번 들어야겠는데요 하셨는데 진짜 100세 인생 시대를 앞서간 노래였네요. 아마 앞으로 계속 더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자,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오늘의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하시고 이유를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숭사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우아하게 님입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같이 울고 웃으며 추억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OST를 설렘송으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 곡은 첫째 딸이 강력 추천한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 자스민과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나는 장면을 본 이후로 한동안 남편과 제가 이불을 맞잡고 이불 양탄자를 태워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 번째 곡은 둘째 딸이 애정하는 겨울왕국 OST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안나가 엘사를 만나고 싶어 문 밖에 앉아서 불렀던 장면을 기억하고 언니와 방문 앞에서 똑같이 재연하며 부르곤 했어요. 저는 옆에서 타이밍에 잘 맞춰서 이 곡을 틀어줘야 했던 귀여운 추억이 깃든 노래입니다. 세 번째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녀와 야수 OST Beauty and the Beast. 아이들과 처음으로 보았던 애니 영화였는데 그때 3살, 4살이었던 아가들이 이젠 고등학생이 됐어요. 너무 따뜻했던 예쁜 추억의 한 페이지입니다.

김현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불금이라 설렘. 오늘은 우아하게님을 설레게 하는 애니메이션 OST 세 곡 같이 들었는데요.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 겨울왕국 OST,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리고 미녀와 야수 중에서 Beauty and the Beast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설렘송 사연의 주인공인 우아하게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A Whole New World에 투표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두유라떼님, 알라딘 OST 들으면 제가 양탄자 타고 사랑하는 사람과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설렘이 가득해져요. 불꽃남자님, 불금은 알라딘이죠. 지니와 춤추며 입성하는 장면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왕눈이님, 작은 딸이랑 알라딘 영화 본 게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이제 그 딸이 결혼해서 제 곁에 없지만 마음은 항상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겨울왕국 OST 투표하신 분들, 엘리맘님, 저는 겨울왕국이요. 둘째 딸이 6살 때 겨울왕국 너무 좋아해서 모든 곡들을 다 따라 부르고 엘사 옷 입고 유치원 가고 했었죠. 저는 저희 애가 그때 언어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한 번씩 하는 생각인 거 아시죠? 아,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극도로 예민한 고3입니다. 아, 수험생 부모님이시구나. 찐이님도 20살이 훌쩍 넘은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겨울왕국이요. 스피님, 시원한 겨울왕국 영상 떠올리면서 남은 여름도 시원한 마음으로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겨울왕국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스마트맥님, 결혼 전 여

여자친구와 노래방에서 되도 않는 가창력으로 그토록 듀엣하던 미녀와 야수 OST 기억납니다. 과연 그녀가 미녀였는지는 미지수지만 나름 긴장하면서 잘 부르려고 노력하고 화음까지 옛 추억이 떠오르는 곡입니다. 2360님, 알라딘 겨울왕국도 좋지만 미녀와 야수 처음 봤을 때 그 감동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눈빛으로 알아보는 벨 있잖아요. 물론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는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와, 진짜 찐으로 애정하셨군요. 2360님. 2360님 출근길에 듣다가 며칠 사이 멀리 면접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 모두 그리고 추가로 모두 10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세 곡을 신청해 주시면 돼요.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 아, 투표 결과를 발표를 안 했군요. 네. 자, 오늘의 투표 결과.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의 설렘송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무려 43.8%를 차지했습니다.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가 차지했고요. 2위는 Beauty and the Beast, 30.2%. 3위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2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7268님 신청곡이에요. 레이첼 야마가타, No Direction.

좋은 음악 덕분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델리아님. 습한 날씨지만 음악으로 힐링하고 있어요. 9813님과 함께한 곡은 프로콜 하럼의 Whiter Shade of Pale 0302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제니퍼 페이지의 크러쉬 들으셨습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김인숙님, 딸과 따로 사는데 딸도 이 방송이 모닝콜이래요. 너무 좋아요. 선 화이팅! 따님 이름에 선자가 들어갈까요? 따님 애칭이 선일까요? 따님 이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님은 아마 지금 딱 알고 계시겠죠? 어머니 김인숙님이 사연 주셨고요. 다부진 여성님은 오늘 박사학위 수여식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4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보는 날입니다. 와, 어제도 0479님 박사학위 수여식 있다고 축하해드렸는데 박사 주디스가 많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논문 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카르페디엠님, 주디스가 뭐예요 하셨는데 주디스는 그대와 여는 아침 청취자 애칭입니다. 제가 주디거든요. 김윤주에서 주디고 주디와 함께하는 주디스라고 불러드리고 있어요. 카르페디엠님도

또 주디스. 2639님, 모든 직장인에게 가장 좋은 금요일입니다. 항상 낮에만 CBS 듣다가 오늘은 출근길에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신청곡도 보냅니다. 아, 그럼요. 출근길부터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꼭 들어주세요. 2639님 신청곡 BTS 소우주.

0817님께서 대학 졸업했다고 어제 문자를 주셨어요. 7년 만에 하는 졸업이라 싱숭생숭한데 응원 필요하다고 디오의 팝콘 정하셨습니다. 7년 동안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물었을까요? 나 이거 아까워서 잡고 있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그 숱한 고민과 의심을 잘 버무리셔서 해내셨잖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디오의 팝콘 소개했죠? 네, 0817님 신청곡이었고요. 별0402님 오늘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학급 회장 선거입니다. 1학기엔 떨어져서 얼마나 속상한지 울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떨어져도 씩씩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에게 떨어질 용기를 좀 주세요. 아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떨어진다고 벌써 생각하고 계신 거죠? 혹시 떨어지더라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또 용기를 내겠죠. 별0402님께는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9813님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완전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슬처럼 방울방울 맺힌 땀, 맑고 둥글게 맺혀 흐르는 땀, 바로 구슬땀을 말하죠. 운동선수의 이마에, 일에 열중하는 사람과 뙤약볕 아래에서 밭을 일구는 농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구슬땀이 반짝 빛이 납니다. 비지땀이 힘든 일을 하거나 고생해서 흐르는 안쓰러운 거라면 구슬땀은 보람있는 일이나 노력의 결과로 흘리는 거라 여기죠.

목표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뤘을 때 흘리는 건 구슬땀. 고통이나 어려움, 고생을 동반할 때 흐르는 땀을 비지땀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흘리는 땀이든 값지지 않을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삶의 현장에서도.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복구 현장에서도